0: 방송 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베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베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5: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월 4일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사랑과 평화의 장미 함께 들었습니다. 5월은 또 장미죠. 이번 주는 5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즐거워하실 이벤트를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주만큼은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다이아몬드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날들이면 좋겠습니다. 조인상님 사연이네요. 봄이 되니 왜 이리 졸린 걸까요? 앉아서도 졸고 TV를 보다가도 졸고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졸립니다. 졸고 있는데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알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봄은 졸음의 계절이네요. 그래도 러브레터 들으면서는 안 졸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지금 맑은 정신으로 러브레터 듣고 계시니까 이렇게 문자도 주신 거죠. 아, 춘곤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겨울에 이렇게 우리 몸이 겨울을 지나면서 어쨌건 뭐 이렇게 뭐 소모도 하고 뭐 그런데 이렇게 날이 풀리면 혈관도 뭐 느슨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대요. 졸린 게. 조인상님 생리현상이니까 살짝 낮잠 잠깐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춘곤증 이 참 나른하죠.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김영수님 서기 1999년에 폭우 신청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듣네요. 1556님께서는 혜은이의 이별의 종점 신청곡 주셨고요.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김명옥님께서요. 현미 언니,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랑이 퇴직하면 과일 수확해서 판매하려고 추풍령 밭에 나무 심어 놓은 곳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 올 신랑 노후 대비한다고 계획 세워서 항상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물 흐르듯 흘러가면 좋겠어요. 아, 네. 과일을 수확해서, 무슨 과일인지요? 추풍령이면 그쪽으로 오면은 어디, 네. 포도도 있을 테고, 아주 포도만 생각나죠? 김명옥님, 뭐든 준비를 차근차근, 꼼꼼히 하면요. 계획대로, 이룰 수 있죠.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그나저나 요즘은, 일하기 좀 약간, 일하다 보면 땀도 나고 그러잖아요. 천연 목재 지압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이상옥님께서는요, 현미님, 우리 딸 결혼 잡힌 것 같아요. 아, 잘한 것 같아요. 오! 세심히 배려하고 잘 챙기는 사위여서 늘 든든하네요. 외동딸 시집 보내서 시원섭섭했는데 자상하고 늘 노력하는 사위 덕분에 이제 한시름 덜은 것 같아요. 퇴근 후에도 집안일 다 도와주고 정말 아들 하나 얻은 것 같아서 현미님께 자랑하고 싶어 몇 자 적어봅니다. 아유. 에, 좋아요. 그럼요. 요즘 젊은이들 다 같이 집안일도 함께 하고 배려도 다 서로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축하합니다. 결혼 잘한 거 맞네요. 이상욱님. 장착형 세탁기 자동 청소기 선물로 드릴게요.

9882님 하춘화의 느티나무 신청곡 주셨고요. 최명숙님께서는 송대관의 우리 순이 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애청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자기 속상한 얘기, 아픈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잘도 하던데 저는 왜 그리 어려울까요? 어쩌면 저는 아직도 제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한 직장에서 27년 동안 일을 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남 형편이 어렵다 보니 애들 키우려면 남편의 벌이로는 부족해서 27년 동안 버티며 일을 했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아들과 딸이 별탈 없이 잘 자라주었고요. 결혼해서 손주들까지 안겨주어서 이제야 좀 숨을 쉬고 살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이게 웬일일까요? 3년 전 저는 예상치 못하게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암이라니요. 정말 멍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애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저 막막했고요. 남편에게만 말하고 애들한테는 차마 말하지 못한 채 숨긴 채 눈물과 한숨만 쉬며 있었습니다. 그러다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을 만날 수 있는 기분이 아니라서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안 될까? 엄마가 좀 아파서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딸아이는 물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가 아픈 건데? 많이 아파? 숨기지 말고 말해봐.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데? 딸아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애써 참았던 눈물이 갑자기 터지면서 저는 말했어요. 다 암이래. 딸한테 말하는 순간 저는 아이가 된 듯

눈물이 났고요. 딸아이는 오히려 저의 보호자가 된 것처럼 침착하게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괜찮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요즘 의술이 좋으니까 금방 나을 거라고요. 그렇게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나서서 저는 항암과 수술 그리고 표적 항암 방사선까지 치료를 받았고요. 치료 때마다 남편이 함께 해준 덕분에 3년이란 시간 동안 10kg 이상 빠졌던 몸도 요즘엔 조금씩 근육이 차오르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껏 저는 저의 가족과 형제 자매 외에는 아무한테도 제가 암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한테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다른 핑계를 대서 못 간다고 하고 제가 암이라는 것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려서 모자를 쓰지 않으면 외출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 봄 화사한 창밖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사라졌던 용기도 조금씩 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족 빼고 처음으로 현미님께도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 고백을 했네요. 어서 빨리 머리카락도 자라서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지인들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얼른 다시 건강 회복해서 화사한 봄길을 걷고 싶습니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아픈 얘기는 쉽게 꺼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도 혼자 다 담아두고 말 안 하면 그만큼 외로워지잖아요. 아픈 얘기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진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봄날의 새싹처럼 이제 머리카락도 조금씩 조금씩 자라날 거니까요. 이쁜 모자 쓰시고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 봄에 먼저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매일매일 건강해지는 날만 있을 겁니다. 저는 효자 두유와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4512님 박경애의 상처 신청곡 주셨고 조성호님께서는 배성의 기적소리만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0973님께서요. 현미님, 28명 초딩 동창회로 1박 2일 제주도 여행 갔는데요. 나이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신발 던지기, 달리기 등등 동심으로 돌아가 게임도 하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정겨운 여행을 했어요. 건강 지키자고 약속하며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질 땐 너무 아쉽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와, 28분이 동창회, 그것도 초딩 동창회, 어떤 시간들이었을지 예, 짐작이 어렴풋이갑니다. 0973님, 다들 건강하시고 또 다음 약속 때까지 예, 그런 그 이번에 모인 그런 기분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아유, 행복한 시간이었다니 얼마나 좋아요. 오병수님, 4월과 5월에 님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장태근님께서는 장미화의 웃으면서 말해요를, 그리고 8039님께서는 이연실의 조용한 여자를 청해 주셨어요. 신청곡들 같이 들어요.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주현미의 Love Letter, 윤수일의 환상의 섬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대부분 구간에서 큰 무리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돌발 상황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 동탄에서 안성까지 1차로 따라 이동 청소하고 있고요. 반대 옥천 3터널 부근으로 온 갓길에서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후 수월하다가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5km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 어렵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성남요금소 일대 주춤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부곡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동군포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 완주 분기점 부근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진입로 1차로 통행이요.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6회 상쾌 또 상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5시 이곳으로 놀러오세요.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2: 날 따라 춤을 춰요.
3: 저 이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3: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힘차게 뻗어서라 하늘 향해 벌려서라 발을 던제 이대로 또다시 천년을 더하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송창식의 토함산 함께 들었는데요. 배종식님 신청해 주셨죠. 잘 들으셨어요? 주현미의 Love Letter 2635님 사연 주셨어요. 저희는 방충망 교체, 에어컨 청소, 주방 후드 청소, 싱크대 연마 UV 코팅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러 다니는 부부 홈케어입니다. 매일 러브레터와 하루를 열어갑니다 하셨어요. 오, 이 두 분이서 같이 이 2인 1조로 이거 꼭 필요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필요한 작업인데 요즘 계절이 바뀌고 두 분 바쁘실 것 같아요. 러브레터가 친구 해드리니까 매일매일 화이팅입니다. 무주 천마 하루 맑음 선물로 드릴게요. 두 분, 저도 좀 초대해서 할 거 많은데 우리 집도 청해보고 싶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정다운 사연들 그리운 추억의 노래들 함께합니다. 2부도 러브레터와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신달자 시인의 고속도로입니다. 또 지나쳤다. 고개를 돌려도 돌려도 이미 늦었다. 백미러에도 보이지 않는다. 애진작 허사다. 내가 마주하고 내가 얼싸 안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은 속절없이 등 뒤로 사라지고 오직 달리기. 앞만 보고 달리기. 죽어도 달리기. 달려만 간다. 고속도로엔 유턴도 없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장호철의 그때 그 날로 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신달자 시인의 고속도로 함께 했는데요. 고속도로는 신호가 없으니까 멈출 필요도 없고 방해받는 것 없이 아주 빠르게 싱싱 달릴 수 있지만 대신 주위를 제대로 볼 여유가 없죠. 거침없이 앞서 나가는 고속도로 인생이 성공이라고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요. 지금은 고속도로 같은 인생보다는 천천히 숨 돌리며 갈 수 있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돌아 나오고 싶을 때 돌릴 수 있는 일반 도로 인생이 저는 훨씬 더 좋아요. 2199님 라나의 로스포의 사랑해 청해 주셨어요. 아, 네, 좋아요. 신영애님께서는 권성연의 한여름밤의 꿈 청해 주셨고, 배종식님 노사연의 사랑 청해 주셨죠. 서광수님, 0909님, 민혜경의 당신과 나 신청곡 주셨습니다. 아유, 좋은 노래들이죠. 함께 들어볼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4715님 사연입니다. 엄마한테 추천받아 처음 라디오 들어봅니다. 오, 작은 케이크 가게에서 누군가의 기념일을 위해 케이크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흐흐. 주현미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가 저에게 힘을 주네요. 일이 많은 오늘 즐거운 시작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누군가의 기념일을 위해 케이크를 만들고 계시다고요. 4715님. 아, 얼마나 행복한 작업이에요. 그 행복한 작업에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친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 추천해 주신 엄마한테. 4715님, 천연 목재 지압기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207님께서는 현미 언니, 친구들이 회비를 제 날짜에 안 내네요. 나이가 들어선가요? 관심이 없어선가요? 회비 관리하는 저는 은근 신경 쓰이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정일영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현미씨. 이곳은 차단기와 자동전환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와 하루를 시작하죠. 우리 회사는 제조업체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 명 근무하는데 앨런, 줄리어스, 짠 이름 한번 호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앨런 그리고 줄리어스, 짠 세 분 한국말도 좀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일영님께는 스틱골 선물로 드릴게요.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나철호님, 징검다리에 님에게 청해 주셨네요. 지금 띄워드려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3: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2: 예산도 맞춰서?
3: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2: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4: 5월 4일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들려드릴 마지막 노래는 문현주의 웃으며 삽시다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이 있어서 오늘은 한결 어깨 가벼운 월요일이죠.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도로 곳곳으론 작업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입니다. 한남대교 부근에서 차선 도색하고 있는데요. 1차로 막혀 있어서 영동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진출램프 부근에서도 작업합니다. 이후 월계 1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앞 시간 창동교 부근에 있었던 작업 때문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 양재나들목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5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잠원나들목부터 여파받고요. 고속도로에서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부근인데요. 지금 사고 처리하면서 1차로 막혀 있습니다. 뒤쪽으로 1km가량 밀리고 반대쪽 산인분기점 부근에도 2, 3차로에 걸쳐 사고를 처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아침 하실래요?
1: 우리 아침 하고 가야지.
0: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정수영님이 주셨습니다. G-Park 5월에 연휴 두 번 있는 거 아셨나요? 예, 가정의 달에 아, 정말 가정 경제가 후덜덜하네요. 자, 내일 저 어린이날까지 연휴에 이번 달 말에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이 또 있죠. 왜 5월에 이 중요한 날들을 다 모아놨을까요? 지금이라도 이 어버이날 혹은 뭐 다른 날을 좀 8월로 옮길 수 없는지, 예. 구멍난 가게 경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예.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화 기다리면서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Come on, get on up. We're wild and we can't be tamed. 샤키라의 노래입니다.

0: 자, 한결 가벼운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내일이 어린이의 날이기 때문에 휴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가볍죠? 예, 좀 편하고 곧 이제 끝나면 또 집에 가서 쉬게 되니까 예, 저도 좀 마음이 들뜨네요. 어린이가 아닌데도 마음이 좀 들뜹니다. 또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또 내일 또 어딜 가야 되니까 엄청 힘들 거예요. 예, 놀이공원 가면 고생이니까 고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예, 아무튼 그래도 어린이날은 또 어린이들의 또 즐거움을 위해서 예, 또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예, 그래도 다 키워놔서는 다행이에요. 자, 월요일 오늘은요 전설의 고수 준비되어 있는데요. 데뷔 후 3개월 차 신인 밴드죠. 예, 아무따 밴드의 멤버들과 함께합니다. 예, 가수 홍경민 씨 그리고 개그맨 김준현 씨 이 두 분이 무슨 일로 뭉쳤다고 하는데 아무따가 뭐야? 아무따? 예, 아무따 뭐죠? 예, 어떤 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자 월요일 전설의 고수 바로 시작할게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분들 사뭇 늦은 나이에 굴하지 않고 당장 시작했습니다. UN 기준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최고령 신인 밴드 아무따 밴드의 홍경민 씨 그리고 김준현 씨 두 분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예. 와우. 아, 오랜만에 뵙네요. 예, 두 분. 예. 그죠? 네. 예, 결혼식장에 왔다 갔다 좀 뵙고 준현 씨도 또 오랜만에 뵙는데 네, 예. 예. 경민 씨가 라디오 쇼가 올해 12년 됐는데 처음 나오신 거 맞아요?
2: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0: 예. 아, 한국의 리키 마틴 시절에 네. KBS 라디오 DJ 하셨잖아요.
2: 네, 저도 항상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었거든요.
0: 네.
2: 그때는 저희가 생방송 4층에서 하고.
0: 아, 4층에서?
2: 예, 그때는 4층에 있었고.
0: 4층에 그런 데가 있어요?
2: 오. 예. 그 이제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추억이 많은 자리인데, 뭐 감회가스럽습니다.
0: 그때 당시만 해도 라디오의 그 파워가 이제 굉장히 좀 셌다고 할 수 있죠.
2: 셌고. 예. 그게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0: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게?
2: 2000년, 2001년, 아이고, 2001년이니까 야. 25년 전인데
0: 25년 전이야?
2: 저거 받았었어요 그때는 팩스.
0: 팩스.
2: 사연을 팩스로 받았었어요.
0: 아, 팩스로. 선편지 받고.
2: 그리고 녹음할 때 저기 뭐야 그거 릴 테이프로.
0: 예. 맞아. 그때 기억나네요. 예. 야, 진짜 대단하네. 리키 마틴, 흔들린 우정. 저희 때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예. 저는 유로 버전 좋아했거든, 유로 버전.
2: 아, 그게 뭐 가장 많이 활동했던.
0: 네. 아,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좀 옛날 생각 좀 나죠?
2: 아니, 그거를.
0: 변하지 않았어요, 이 안에는.
2: 라틴
0: 지금.
2: 버전, 유로 버전을 따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0: 저만 알아요.
2: 예. 대단한 거예요, 박명수 씨가.
0: 저는 유로 버전을 좋아하거든요.
2: 대단합니다. 예.
0: 저 유로 댄스 좋아해가지고.
2: 원래 유로시죠.
0: 예. 우리 준현 씨는 네. 작년에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춘자 씨 할 때
1: 맞아요.
0: 예, 왔던 기억이 나고
1: 맞습니다.
0: 그때 잘 맞추셨죠?
1: 아주 성황리에 또 잘 맞췄고
0: 예.
1: 올해는 이제 지방 공연도 다니고 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무슨 페스티벌도 또 네. 출품을 하고
0: 예.
1: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죄송한데 오랜만에 뵀는데 약간 좀 살이 좀 찌신 거예요?
1: 예, 뭐 그때 다른데
0: 예.
1: 오늘 좀 붓기가 있습니다.
0: 예. 관리를 좀 하시는 거예요?
1: 아, 관리.
0: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뺐다가 쪘다가 이렇게 가능합니까?
1: 아, 뺐다 쪘다가 고 한 117, 8 그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0: 예.
1: 확 줄이지 못하지만
2: 117로 뺐다가
0: 115로 뺐다가
1: 120 넘기면 경고.
0: 120 넘으면 몸이 좀 힘들어요.
1: 힘들어요. 그래서 연예인만 힘들어 또 관리하고. 120 밑으로 언더로.
0: 예. 그러면은 저 준현 씨는 관리를 어떤 걸 합니까? 뭐 달리기를 합니까? 아니면 뭐 덜 먹습니까? 뭐 뭘로 해요? 운동을 합니까? 뭘로 해요?
1: 운동도 하고. 근데 좀 관리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남들 먹는 만큼만 딱 먹어.
0: 아, 관리 안 하면. 아,
1: 관리 안 하면 그냥 뭐 닥치는 대로 그냥.
0: 또 먹방을 하시니까.
2: 김준현 씨한테 제가 최근에 이제 얘기한 게 그 김준현 씨가 그 사인한 식당을 이제 못 믿겠다 내가.
0: 못 믿겠다.
2: 왜냐면 식당마다 다 있어요.
0: 예.
2: 아, 너무 많아서.
1: 갔어.
0: 그치.
1: 많이 갔어.
0: 예. 어떻게 보면 원조거든. 그렇죠. 김준현 씨가 원조라서 안 가본 데가 없을 거예요.
1: 신납니다. 뭐 어디 가면 사람들 그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뭔가 뿌듯합니다.
0: 그래도 아직도 갈 데는 있죠.
1: 아이고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어. 10년을 했는데
0: 그러니까
1: 그 계속 생기고
0: 그러니까 맞아. 없어지면 또 생기고.
1: 못 먹어본 음식도 있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0: 준현 씨가 만약에 준현 씨가 좀 꺼리는 음식이 있어요? 꺼리는 음식. 나 이건 좀 못 먹겠다.
1: 무슨 취두부 이런 건 이제 좀 약간 그런 거는 좀 힘들고.
0: 예.
1: 아직 찾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0: 한식 중에는 가리는 거 없어요?
1: 국내에서는 아직 없어요.
0: 그렇군요. 경민 씨하고 두 분도 식사해 본 적 있어요?
2: 아, 저는 뭐 밥 여러 번 같이 먹었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때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그 상가집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김준현 씨가 그 상가집 음식을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밥 먹을 계획이 없었는데
0: 좀 추접스러운데 근데 한 접시 더 주세요. 좀 추접스러운데 괜찮아요?
2: 그것도 그냥 안 먹어요. 그냥 거기에 보면은 뭐 해파리 냉채가 있고
0: 죄송합니다. 웃겨가지고
2: 수육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0: 맞아요.
2: 그렇게 합쳐서
1: 그 집 오리였어. 오리.
2: 오리였어.
0: 맛있었어?
2: 아니 야 근데 김준현이 먹으니까 어, 이 집 상가집 음식이 이 집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예. 안 먹던 밥을 먹었어요. 예.
1: 아, 근데 상가집에서 그런 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아니, 어쨌든 그 상주께서. 아,
0: 맛있는 거 맛있는 거죠.
1: 이렇게 잘 또 뭐 식사를 대접하는 거.
0: 예, 예.
1: 어, 그 오리 훈제가 있는데.
0: 예, 맛있어?
1: 그 새파리 냉채랑 어제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
0: 그렇구나. 예.
1: 야금야금 먹었더니.
0: 한 접시 더, 한 접시 더 부탁했어요?
1: 아, 그거 이제 이렇게 썩 뭐 지나가실 때. 예. 와, 이게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예.
0: 아, 여러분도 아,
1: 네, 눈짓으로.
0: 그 먹방계 김태호죠? 이영식 PD라는 분이.
1: 아, 네네.
0: 아, 먹방을 누가 제일 잘해 물어봤더니 네. 김준현이라고 저한테 아, 저랑 하고 있으면서도 김준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좀 짜증이 났던 경우가 있는데 김준현 씨가 그렇게 마표현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1: 예, 예.
0: 자, 이번 두 분의 잠깐 근황을 좀 알아봤지만
1: 네.
0: 아무따 밴드가 뭐예요? 이게 아무따.
1: 아무따.
0: 아무따 무따 뭐예요 이게? 난 몰라. 뭐예요 이게?
1: 딱 그거예요, 그거.
0: 뭐 이게?
1: 그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어. 밴드. 그래서 아무따입니다.
0: 밴드요?
1: 밴드. 네.
0: 밴드면은 뭐뭐저 네. 어, 기타도 있고 뭐 드럼도 있고 베이스.
1: 그렇죠.
0: 뭐
2: 김준현 씨가 드럼을 맡고 있고요.
0: 드럼.
1: 네.
0: 와, 준현이가.
1: 네.
0: 와, 준현이 음악 잘해. 그리고요.
2: 제가 베이스를 맡고 있고.
0: 경민 씨 노래 해줘.
2: 어, 노래는 차태현 군이 이번에 녹음했고요.
1: 네네네.
0: 아, 차태현 군이 객원 보컬로. 네,
2: 그렇죠. 뭐 저희도 뭐 한 소절씩 부르긴 했는데
0: 네.
2: 메인 보컬은 차태현이고.
0: 그래. 그러면 저 건반은?
1: 건반 이제 조정민 씨. 트로트 여신 조정민.
0: 아, 조정민 씨가 쳐요?
1: 예, 예. 그리고 와. 기타를 야다 전인혁 씨가
0: 오.
1: 치시고 네. 또 이제 또 한 명의 건반이 이제 조영수 씨 작곡가.
0: 조영수 씨예요. 와, 이건 프로인데 프로.
2: 아니 뭐 어떻게 예, 갑자기 좀 당초 예상보다는 일이 네, 좀 커진 거.
0: 그러면 이걸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거예요?
2: 제가 이제 김준현 씨한테 제일 먼저 제안을 한 건데.
0: 네.
2: 그냥 뭔가 좀 더
0: 예.
2: 늦기 전에 뭐 동호회를 해도 재밌을 탁구 동호회를 해도 재밌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좀 뭔가 좀 분출하고 싶은 건 음악이니까 밴드를 하면 어떨까 해서 어 밴드를 만들게 됐는데 동호회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었다가 일이 좀 많이 커진 거죠.
0: 흔쾌히 다들 한다고 했어요.
1: 네네. 그렇죠.
0: 어.
1: 그러니까 직장인 밴드를 만들자 그랬어요. 홍경민 씨가 원래.
0: 근데 예, 예.
1: 그 어쨌든 그 본업 아니고 홍경민 씨가 노래를 안 하고 베이스 기타를 치잖아요. 저도 좀 개그맨이지만 드럼 치고.
0: 아, 그럼요.
1: 뭐 예. 자기 그래서 그 본업 말고 그냥 직장인 밴드처럼 하자 그랬는데
0: 재밌잖아요.
1: 아, 너무 재밌어요. 이게 요즘 행복해요.
0: 아~
1: 집에 갈 때 약간 일부러 들어갈 때 인상 약간 써요.
0: 아~
1: 나만 너무 신나 보일까 봐.
0: 아, 진짜.
1: 너무 신나 있어요,
0: 아~
1: 지금.
0: 아~ 그러면 보컬이 이제 차태현 씨가 뭐 경민 씨가 워낙 노래 잘하지만 차태현 씨가 객원 보컬인 거예요?
2: 네네네.
1: 예.
0: 그러면 바뀌나요?
2: 근데 사실은 딱히 뭐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0: 아~
2: 그것도
0: 예.
2: 뭐 근데 차태현 씨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하고 싶어 하진 않는데
1: 아 계속 거리를 두드러.
0: 지구력 좀 없어 태현이가. 아, 오래 안 하려고 그래.
2: 너무
0: 오래 안 하려고 그래.
2: 너무 깊게 발담궜다가 못 나올까 봐.
0: 네네네.
2: 약간 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0: 네.
2: 일단은 뭐 여지를 항상 뭐 두고 있습니다. 뭐 누가 할지 뭐 정해진 것도 없고.
1: 네.
0: 그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차태현 씨하고 우리 경민 씨하고 다들 친구잖아요.
2: 네네.
0: 친구 아닌가요?
2: 네네.
0: 준현 씨도 친구예요?
2: 준현 씨가 저는 몇 살 아래죠. 예.
0: 준현 씨가 동생이에요?
1: 네, 80년생. 여기 형들
0: 친구. 준현 씨가 형이 아니고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
1: 고맙습니다.
0: 그럼 친구 중에 장혁 씨도 있잖아요. 언녀나.
2: 네. 우리 장혁 씨가
0: 예.
2: 생각보다 그 노래에 대한 그 열정이 좀
1: 어,
2: 강해요.
0: 예, 예. 그래서요.
2: 그래서 본인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0: 오, 공연을 야 재밌겠다.
2: 몇 개의 좀 무대가 장혁
0: 예.
2: 스테이지가 준비돼 있습니다.
0: 아, 스테이지요?
2: 네네. 네.
0: 스테이지. 무슨 나이트 그런 거
1: 장혁 타임.
0: 예, 그래가지고.
2: 그래서 아, 이건 좀 의외의 모습일 것 같아서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장혁 네. 하면은 뭐 추노에서의 그런 이미지라든가
0: 예예예 예. 예, 예, 예.
2: 또 강인한 그런 좀 무사의 이미지 그런
0: 맞아,
2: 있잖아요
0: 맞아. 예, 예.
2: 절권도
0: 킬러,
2: 절권도와
0: 예.
2: 뭐 이런
0: 예, 예, 예.
2: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감성적으로 뭔가 노래하는 장혁이라는 게 어떤 느낌일지 뭐 저게 다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장혁 씨가 뭐 노래를 그렇게 되게 잘하진 않아요 근데 분위기
1: 본인도 예. 알아요
2: 분위기로 가는 건데
0: 예예 예.
2: 근데 묘한 또 장혁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0: 어, 있죠, 있죠.
2: 예, 진짜 추노가 노래하는 듯한.
1: 있어, 있어.
2: 예, 뭔가 그 정서가 있는데 항상 강조하는 게 정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장혁 씨는.
0: 멘트가 웃기네요. 추노가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웃기네요.
2: 예, 예, 예. 아니, 진짜. 추노가 대길이가 직접 거기서 극 중에서 노래를 안 불러서 그렇지.
0: 예.
2: 대길이가 만약에 언연이를 향한 마음을 노래를 부른다면
0: 어, 그렇지 그렇지 그게, 그렇지
2: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0: 아, 맞다 맞다.
2: 그게 약간 느낌으로 좀 나온다. 어, 네, 정서가 예. 좀 있다.
1: 아주 진해.
0: 네, 이,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신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곡?
2: 아 우선 저희가 신곡이 하나 있고요.
0: 네. 아 신곡이 있습니까?
2: 그리고 공연 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사실이 너무 많아서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했던 노래들도 있고 또 우리 김준현 씨도 불후의 명곡에서 또 우승했던 노래가
0: 예,
2: 있고
0: 예, 예.
2: 뭐 각자 개인이 활동했던 노래랑 뭐 이런 걸 다 합치면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히든 카드가 이제 조영수 씨가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작곡가 조영수 씨가 있는데
2: 공연 중에 이제 조영수 메들리가 있어요. 조영수 씨
0: 한두 곡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쳐내고
1: 아~
2: 그냥 이번에 이거 요거랑 요거만 할까? 뭐 이렇게 그냥 분위기 좋은 그런 노래만 엄선해서 그냥 최고의 어떤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아 되게 재밌는데요.
1: 어쨌든 예. 밴드 공식적으로 노래는 하나입니다.
0: 하나예요.
1: 하나인데 예.
0: 남의 노래 부르고
1: 예. 예. 하나인데 콘서트가 가능하다는 거. 아 이건 신기한 거예요. 뭐
0: 저작권도 조용수 있으니까 조용수 거 하면 되니까.
2: 그럼요, 그럼요.
0: 깔끔하네. 예.
1: 그럼요, 그럼요.
0: 그 저 친구 중에 김종국 씨도 있잖아요. 종국 씨도 이거 알아요?
2: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예. 메인 보컬을
0: 예.
2: 본업이 가수가 아, 아닌 그렇지. 사람을 사실은
0: 아,
2: 이제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본업이 좀 따로 있는 이미지가 그냥 직장인 밴드라는 느낌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0: 아.
2: 원래 보컬 원래 가수보다는
0: 아.
2: 근데 뭐 가수분들이랑

0: 같이 협업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1: 그렇지, 그렇지.
0: 뭐 이왕이면 좀 다른 분야에 계신 분이 예, 예. 보컬을 하면 더 좋겠다.
1: 아, 이왕이면.
0: 예,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종국이는 생각 못했네요.
1: 근데 오. 만약에 아무 때가 터지면 종국이도 예. 이제 숟가락 얹을 거 아니에요. 아, 나도 한 곡 해. 뭐 그럼 에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0: 아이, 종국이는 예. 숟가락 얹을 정도는 지금 뭐 숟가락이 많아서 얹을 정도는 아닐 것 같고.
1: 아, 예, 예.
0: 뭐
1: 같이 해. 그럼 어떻게 등치를 밀어붙이면 아 준현이가 있구나.
2: 아, 그럼요.
1: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네.
2: 아니 근데 그 나중에 뭐 이렇게 같이 하면 재밌을 텐데.
1: 나도 예, 예,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요즘 이제 신곡이 나오면 근데 딱 한 곡이란 말이에요. 여기 저 밴드 분들은 정말 더 유명하신 분들인데 네. 한 곡인데. 아, 한 곡하고 이제 남의 노래로 이제 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아니,
2: 남의 노래라기보다는 이제
1: 아니, 남의 노래로
2: 본인들 노래로, 본인들 네네. 히트곡으로.
1: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곡이 아니고 이제
2: 아, 밴드곡은 아니지.
1: 예, 남의 노래로 이제 돌리겠다는
2: 남의
1: 얘기인데.
2: 남의 노래로. 잘 돌려 막았습니다.
1: 예. 이거 좀 가성비가 좋은데. 예.
2: 아, 그, 한번 들어오실래요, 한번?
1: 아니요, 아니요. 저는 거. 능력이 안돼 가지고.
2: 아, 유로댄스 다 돼요, 저희.
1: 아, 그래요?
2: 저희 아무따가 왜냐면 예. 장르 안 가리고 다 한다 그래서.
1: 아, 그래요?
2: 아, 유로 다 연주됩니다.
1: 기회를 주시면 한번 좀 해 보고 싶네요.
2: 됩니다, 예, 됩니다. 예, 예. 예, 예.
1: 보통 신곡이 나오면 챌린지 이런 거 하잖아요.
2: 네네.
1: 이 노래는 챌린지 없나요?
0: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1: 아, 예, 예. 아, 좀 젊은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0: 아, 아 챌린지 그런 거 하지.
1: 조정민 있구나, 조정민.
2: 예, 정민이도 뭐
0: 조정민이
2: 이제
0: 제일 젊은데.
2: 그래도 이제 거의 40대로 들어가서. 정민이 제일 막내인데.
0: 예, 예, 예.
2: 아, 저는 이 말에 진짜 공감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은
1: 예,
2: 거라고.
1: 예, 그럼요. 좋습니다.
2: 예.
1: 자, 그러면 챌린지도 없고요. 예, 조정민이 가장 어린데 나이 40 가까이 바라보고 있고.
2: 예, 예.
1: 아, 지금 젠지가 한 명 들어가서 좀 이렇게 챌린지도 해줘야 되는데.
2: 아, 그럼 해줘야 되는데.
1: 그러면 일단 노래를 들어볼게요.
2: 아, 일단 들어보세요.
1: 차태현이 부릅니까?
0: 저희 목소리도 나오고.
2: 중간중간에
1: 나오고. 중간중간에 나오고. 궁금해합니다. 아무따 밴드의 노래, 알고 있잖아.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0: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게 저 차태현 씨 목소리가 이제 2차선 다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힌트곡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들어봤는데 홍경민이 나오니까 가수가 다르네요, 느낌이.
2: 아니, 근데
0: 홍경민하고 조정민이 부르니까 달라.
2: 이 노래는 근데 사실 차태현 씨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라서.
0: 예, 예. 디렉은 좀 봐주셨어요, 경민 씨가?
2: 아, 저희가 하진 않고 뭐 영수가 알아서 했는데.
0: 뭐 아무래도 너무 맡긴다.
2: 아니 그쪽으로는 저희보다 훨씬 내공 수위가 높기 때문에. 아~ 예. 저는 뭐 가수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사실 예. 녹음의 진행이나 어떤 디렉팅은 사실 조영수 씨가 내공 수위가 훨씬 예, 역합적이기 예, 때문에 예, 예. 예, 알아서 했는데 뭐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러면
2: 차태현.
0: 그럼 아무따 밴드에 뭐 팬클럽이 좀 있나요? 이제 뭐 이렇게 저 다들 이렇게 좀 팬클럽 이름도 짓고 막 그러거든요.
2: 그런 것까지는
1: 미처 생각지 못한 게 너무 예, 많네요.
0: 예, 젠지, 젠지가 없어서 그래요.
1: 젠지가 있어요.
2: 젠지가 예. 뭐예요?
0: 에? MG 젠지 MG 전에 젠지
1: 어, 완전 어린 친구
0: 어린 친구 20대, 20대. 뭐 이렇게 좀 아~ 그런 젠지 젠지를 몰라요.
2: 몰라.
1: 우리 PD도 40 넘었죠 그 유튜브 해주는 없어.
2: 젠지가 아, 뭐나 젠지. 난 지금 젠지란 말은 태어나서 예, 처음 예, 들었어요.
0: 예, MG 전이 MG보다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젠지라고 그래요.
1: 완전 예. 신세대들.
2: 예, 아니 예. 있는 것도 다 어떻게 못하겠는데 새로운 예. 게 왜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0: 예, 예.
1: 아 근데 저희가
0: 적응해야죠.
1: 쇼케이스를 했는데 예. 일단 아무따 밴드의 팬클럽이라고 말할 정도의 뭐 이렇게 뭐 집결되는 분들은 없지만 홍경민 씨, 전인엽, 조정민,
0: 예.
1: 오, 이 세 분 차태현 씨까지 내 팬들이 어마어마해요.
0: 그러니까 다 오면 진짜 오, 핸드볼 경기장 채우겠네.
2: 핸드볼 경기장 하필이면 왜 핸드볼 경기장을 콕 찍어서?
0: 거기가 좀 이렇게 좀 어중어중지긴 한데 만석은 안 되지만 또 창피하지도 않고.
1: 그치, 그치.
2: 아, 핸드볼 핸드볼 경기장은 잘 거론 안 해봤는데.
0: 아니야, 핸드볼 경기장이 만석은 안 되는데 6천 7천 막 돼.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거기에서 처음에 터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거든. 자 일단 그러면은 이제 1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1: 네.
0: 2부에 또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8: 와우
7: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8: yeah.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프렛
1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1: 공간 만들기 코디너
12: 코디너
11: 공간 연출도 코디너
12: 코디너
1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1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1: 코디너
1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4: 제가 들어드릴게요.
15: 여기 앉으세요.
1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6: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0: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아무따 밴드의 예, 두 주인공이죠. 우리 김준현 우리 개그맨 그리고 또 우리 홍경민 가수 두 분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다른 멤버들은 함께하지 못했고 예.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노래는 한 곡이에요. 예, 노래는 한 곡만 예. 갖고 나오셨는데
1: 예.
0: 조용수 씨가 빨리 쓰면 한 다섯 여섯 곡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 곡만 가지고 나왔고
1: 예, 예.
0: 이걸 가지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가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1: 그런데 투어까지는 좀 안 해주셨으면
0: 아니 여기 있는데 5월 17일 예. 부산하고
1: 네네.
0: 5월 30일 서울까지 간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0: 토크 콘서트예요?
1: 아, 좀 이제 토크 분량이 좀 있긴 해요. 많이 예, 있는데. 예, 예.
0: 아니 근데 히트곡 하나로, 아니 히트곡도 아니죠. 이제 신곡 하나로 예, 예. 전국을 돈다. 이거는 좀 어떤 좀 구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웃지만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1: 저희가 예, 예. 일단 저질러 보자가 있어요. 아. 아무따라는 게 장르도 안 가린다. 뭐 네, 이것도 네. 있고 뭐 누가 하자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한다도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아무따의 좀 어떤 스피릿이랄까. 야 하자. 할까? 하자.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막상 공연 잡고 날짜 잡고 공연장 장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예예. 예.
0: 근데 저 차태현 씨는 자기는 개곤이라 그런지 예. 콘서트 날짜 통보를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아니 통보를 못 받았는데
0: 노래를 차태현이 불렀는데 차태현 없이
2: 안 해도 그러니까 차태현이 못 하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차태현이 못 하겠다 그래도 일단 저희는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걔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걔가 정하는 거고
0: 아.
2: 아니어도 우리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0: 역공이군요. 역공. 예, 예, 예.
2: 물어보기 전에 일단 우리는 날짜를 잡았죠.
0: 아 우리가 잡을 테니 네가 하려고 하고 말란 말어라.
2: 네, 그래서 17일날 부산 갈 건데 갈래?
0: 어.
2: 그때 가겠다 그러더라고.
0: 화가 나니까 나도 갈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물어보지도 않고.
2: 그리고 제가 차태현을 잘 알잖아요.
0: 예예. 예.
2: 단톡방에 포함시키고 막 이러면 되게 부담 가져. 아, 싫어해 그런 걸.
1: 그렇지.
2: 그래서 희한한
0: 콘서트.
2: 예, 은근히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조절 거리를 조절해서 자기가 이렇게 다가오는 스타일인데
0: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2: 이걸 안에다 넣어놓으면 예. 나가고 싶어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햇볕 정책이군요.
2: 예, 예,
0: 그죠. 이게 햇볕 정책이잖아요. 왜냐면 막 바람으로 막 위에 잠바 벗기려고 안 벗겨지니까 꽉 잡으니까 따뜻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1: 그러니까 차태현 씨가 이 밴드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큰 소속감은 갖고 싶지 않아.
0: 아하.
1: 거리를 계속 두면서 오. 저희도 이게 너무 편해요.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예. 예, 예. 살짝 틈 있게 가는 게
2: 가끔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방을 가잖아요. 예. 노래방 기계를 집에 사놓으면 잘 안 써요.
0: 안 써.
2: 아,
0: 나도 집에 있어요.
2: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0: 나도 집에 있어. 안
2: 밴드가
0: 써.
2: 좋은데
0: 아.
2: 본격적으로 하긴 싫어 또.
0: 예, 그러니까 예, 맞아, 맞아.
2: 예,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조절을 잘 해줘야
0: 그래.
2: 됩니다.
0: 그렇죠. 그러면은 콘서트를 가면 이제 티켓을 팔을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0: 몇 석 정도 생각하세요? 지금 잡힌 게
2: 부산이 좀 커요.
1: 부산이 좀 근데 2000석이
0: 부산이 쉽지 않은데요.
1: 부산 KBS 홀에서 합니다.
0: 그거 쉽지 않아 거기.
1: 근데 넓거든요.
2: 아 사실 그 저희 공연을 이제 준비하시는 제작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0: 예, 예, 예.
2: 그분이 뭐 공연을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라.
0: 아 그분도 이제 필이 느낌이 있으니까.
2: 예, 그러니까 공연을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또 나름 공연을 이제 준비하는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노하우를 믿고 가는 거고.
0: 믿고 가는 거죠.
2: 저희 명성을 예. 믿고 가는 공연이 아니고
0: 예, 예.
2: 그분의 노하우를 믿고.
0: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0: 저예요.
1: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좀 섣부르다.
0: 섣부르
1: 그런 얘기인 것 같군요. 예, 예. 아니, 그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네네. 준현 씨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외 공연을 가고 싶다고.
0: 아, 그러니까
1: 그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0: 네네네. 진짜 네. 이게 뭐냐면 지금도 계속 사비를 들여서 저희가 뭘 아, 하거든요.
2: 모든 걸 다 사비로 하고 있죠.
0: 다 사비로 하고 있고
1: 뭐 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0: 회식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
2: 먹는 거를 너무 먹어서.
1: 그러면 뭐 네. 준현 씨가 뭐 그냥 본전 다 하겠네요.
2: 우리가 아, 사비 안 드리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유일하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사비를 좀 안 내려고 민기적 거리는 멤버 있나요? 아, 뭐 그것도 내가
0: 그래요. 그래도 아름다워 보이는 게 예, 예, 예. 서로 그냥 음식값 내겠다고.
1: 아, 진짜로.
0: 조영수 씨가 계산을 제일 많이 해요.
1: 지금
0: 그렇게 통통한데 되게 날렵해요 계산을. 예. 미리 다 해놓고.
1: 괜찮네 사람.
0: 돈 쓰지 말라 그러고.
1: 사람 괜찮아.
0: 괜찮은
1: 사람. 나중에 이제 결산 볼 때 하려고 그러지.
0: 결산 볼 때 이렇게 한 방에.
1: 그럴랄라나 보다.
0: 그럴랄라나 보다.
1: 결산
0: 5월 17일 부산 도와주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2: 네, 그리고 30일 서울이거든요.
1: 예.
2: 그 사실 뭐 네, 여러분들에게 선택지가
1: 예.
2: 아직은 뭐 다양하다는 거.
1: 예, 일단 5월 17일 부산이고요.
0: 네네.
1: 30일 서울인데 히트 노래는 한국의 신곡은.
0: 노래 한국이죠.
2: 아니, 그리고 정작 그 노래는 잘 안 들으셔도 되고.
1: 예, 예.
2: 예, 앞에 또 다 많이 준비돼 있어요.
0: 좋은 거 많습니다.
2: 예, 깜짝 놀랍니다. 진짜.
1: 예. 굉장히 독특한.
2: 아, 내가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막 그 모르고 계신 분들 깜짝 놀랍니다, 진짜.
1: 그래요. 예. 예. 아무튼 이름 그대로 예, 묻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그냥 해, 와라.
0: 아, 예, 맞습니다.
1: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도와주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도와드릴래야 노래가 한국이라서 한국 들어가지고 더 이상 노래
0: 틀면 안 되죠. 이건 좀 실례죠.
1: 여보세요.
0: 그렇죠. 이게 완전 실례.
1: 아버님이 이제 KBS 계셨잖아요.
0: 아,
1: 어떻게 똑같은 노래 두 번 틉니까?
0: 그러니까 안 되는
1: 알만한 분이 알만한 분이 더 심하네.
2: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1: 근데
2: 그러네요.
1: 아무따가 네. 개그원이 이제 차태현 씨인데 네. 연습 4시간에 회식 8시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0: 연습 4시간.
1: 그러면 차태현 씨도 옵니까? 회식 때?
2: 차태현도 오죠.
0: 그렇죠. 저녁 같이 먹고.
1: 장혁도 옵니까?
2: 그럼요.
1: 뜬금없이.
0: 아, 장혁 씨도 같이 연습하고 그랬어요.
1: 아~
0: 쇼케이스 무대에서 노래 두 곡 하고 그래가지고
1: 네.
0: 아, 장혁 씨를 저희가 그 형인데 장정서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1: 예, 왜요?
0: 그 정서에 젖어 있어요. 밴드 아. 정서에 지금 완전 푹 절여져 있어요. 아. 최고예요.
1: 그래서 아, 그래요?
0: 그 장혁 씨가 이제 뭐 술을 많이 안 하거든요.
1: 네, 네.
0: 안 하기로 유명한데 또 밴드 끝나고 회식할 때는 촉촉해집니다.
1: 아.
0: 촉촉해져요.
1: 그게 재밌구나.
0: 너무 좋은 거지.
1: 준현 씨는 어때요? 그 드럼 친다는 게 드럼이 이게 쉬운 악기가 아니잖아요.
0: 아, 근데 저
1: 한 번만 잘못 쳐도 끝장나는 거냐.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0: 너무
1: 되는데.
0: 너무 티가 나니까.
1: 티가 나죠. 킥 스네어 하이햇 이런 거죠. 엇박으로 치잖아요. 엇박으로 아, 이렇게 예. 발과 이 손이 엇박으로 가잖아요.
0: 전문용어로 드럼 치는 사람 사지분리한다 그러거든. 완전 다 따로 놓는
1: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한두 이게 1, 2년 해서 되는 게 아닌데.
0: 중학생 때 처음 밴드를 만들 때 그때부터 이제 드럼을 쳐 가지고 오래 쳤죠.
1: 근데 드럼을. 많은 악기 중에 왜 드럼을 하셨어요?
0: 몰라요. 그냥 소리가 너무 좋아.
1: 그게 좋은 거야?
0: 매력적이었어. 드럼 소리가 좋아서 하다가 뭐 예전에 뭐 윤영빈 씨랑도 밴드 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세컨 기타.
1: 아, 기타도 쳐요?
0: 예. 네, 네. 조금씩 합니다.
1: 대단하네요. 예.
0: 이번에 진짜 밴드의 드러머로 또 홍경민 씨가 불러 줘 가지고
1: 네.
2: 저보다 김준현 씨의 드럼 수준은요?
1: 예.
2: 저희는 전문 연주자가 아니잖아요.
1: 예.
2: 당연히 전문 연주자의 연주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부족하겠지만 그냥 취미로 밴드를 하는 어떤 그런 직장인 밴드 드러머의 수준으로 본다면 거의 최상급이에요.
1: 기가 막히구나 진짜.
0: 근데 한 10시간씩 앉아 있어요. 한 곡 연습하려면. 그것도 재밌고.
1: 그 악기 그러니까 직업은 개그맨이지만 뭔가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죠.
0: 아, 진짜 행복해요. 그걸 또 모여서 이렇게 또 네. 하니까 또 아주 즐겁고.
1: 예, 예. 자, 일단 저 노래가 한 곡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좋아하는 홍경민의 유로 버전으로 유로 버전은 흔들린 우정.
0: 아, 콘서트에 오시면 요거 라이브 예. 버전으로 들을 수 있을
1: 있죠. 저는 유로 댄스 버전 좋아하거든요.
0: 아, 유로 댄스 버전으로 아, 예.
1: 한번 듣고 갈까요?
2: 예, 오케이. 좋습니다.

0: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제가 좋아하는 흔들린 우정. 예, 쉐이크, 아, 프렌드십이죠. 예, 쉐이크 프렌드십.
1: 듣고 영어로 왔습니다. 진짜 그렇게 돼 있던데.
2: 예, 맞아요. 요새는, 맞아요. 요새는 무조건 영어 제목을 정해야 돼요.
0: 아, 저는 그냥 갑자기 한 건데, 맞구죠?
1: 맞아요.
2: 쉐이키라고 돼 있어요.
0: 지상렬 씨는 그렇게 영어를 하고 자기 이름은 영어를 못 써요. 예.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좀 조금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1: 네.
0: 자, 먼저 홍경민 씨.
2: 네네.
0: 자, 예와 아니오로 먼저 대답 부탁드릴게요. 홍경민은 응원가의 고수다. 맞습니까?
2: 아, 이게 뭐 맞다기보다는 예.
0: 맞잖아요.
2: 예. 예. 왜냐면 그 이제 그 제가 그 홍창기라는 야구선수
0: 그러니까, 예.
2: 응원가가 이제 생각보다 너무 이제 많은 그 야구 팬들이 좋아하시는 응원가가 돼서
0: 예. 이게 완전 터졌잖아요, 지금.
2: 예, 뭐 그래 사실 응원가를 홍창기 선수 것만 만들었던 건 아니었는데
0: 네. 그분 것만 터졌군요.
2: 은퇴도 했고 그 사이에.
0: 예, 예. 예. 그렇죠. 은퇴도 하고 하니까.
2: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되게 보람이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로 돈을 많이 버냐고 물어보시는데
0: 예.
2: 사실 요거는 이제 돈하고는
0: 아, 이거는
2: 예,
0: 이제 그냥
2: 별개의 문제고
0: 진짜 우정이죠. 우정을 해준 거 아니에요.
2: 예,
0: 진짜.
2: 예. 그래서 되게 많은 야구 팬들이 좋아하신다고 예, 하니까 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 이후로 좀 해달라고 한 사람 없어요? 그 이후로 좀 터지니까,
2: 예능에서
0: 터지니까.
2: 차태현 군이 아. 예능 나갔다가
0: 예.
2: 이번에 그 새로 그 독립 시민 구단이 하나 생겼어요. 울산에
0: 네.
2: 울산 웨일즈라고.
0: 예.
2: 거기 응원가를 방송에서 좀 만들어 달라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 울산 웨일즈가 이제 그 웨일즈가 고래 이제 네. 울산이 이제 고래가 유명해서 이제 고래가 구단 상징인데
0: 맞아요.
2: 그래서 제가 응원가를 만들고 고래 고래 외쳐라 울산 웨일즈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엔딩에 이제 노래 쫙 끝날 때 김준현 씨가 고래 요거 하나 네. 집어넣고
0: 아이디어 좋네.
1: 괜찮겠습니다.
0: 네. 아, 괜찮네. 네. 이게 네. 이게 뭉치니까 뭔가 나오는구나.
2: 네. 실제로 지금 울산 재밌어요. 그 방송은 끝났는데요.
0: 네.
2: 그 울산 웨일즈에서 실제로 그 응원가를 아마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게 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 홍창기 응원가 한 번만 좀 살짝 좀 불러줄 수 있어요? 예.
2: 뭐 예.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예, 응원가니까 예, 예. 홍창기.

0: 위해 이렇게 해.
1: 노래를 잘하니까 기분이 속이 시원하네.
2: 황창기
1: 아, 너무 좋은데.
0: 이, 이 응원가는
1: 예예예 예, 예.
0: 응원가만의 또 그런 결이 있어요.
1: 아, 예, 예. 이, 그 결이.
0: 저도 뭐 야구를 오랫동안 예, 좋아하다 예.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결인데 예. 일단 당연히 같이 불러야 되는 거고 아. 간결해야 되고 부르다 보면은 약간 막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는 아. 느낌이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1: 아니 근데 이게 노래방에서 등록된 나흘 만에 4만 번이 불렸대요.
0: 그죠. 한 건당 1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그럼 얼마요, 이게? 1원, 1원이야? 그럼 4만 원이 얼마요? 4만 원. 원이.
0: 아니, 뭐 정확한 지역에
1: 숫자 모르겠고. 아니, 잠깐만.
3: 40원은 적겠다.
1: 아니, 이게 4월이지만 지금까지 하면 한 400만 분만 불려도 400만 원이네.
0: 이거를 누가 400만 분씩 부릅니까?
1: 아니, 나흘 만에 4만 분 불렀대잖아요.
0: 아니, 처음에 나왔다. 이게 처음에는 좀 신기해하셨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 제가 알기로 야, 응원가가 뭐 야구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뭐 무조건 다 합쳐서 선수 응원가가 노래방에 나온 게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1: 아~
0: 예, 그래서 사실 뭐 이걸 계기로 다른 분들 응원가도 이렇게 나오면 처음엔 제가 그 저한테 요청이 노래방 기계에 넣자고 이제 요청이 오셨을 때 아이 그 무슨 저기 응원가 몇 초 이거 얼마 된다고 넣냐 했더니 어떠 뭐에 설득당했냐면 노래방에 산토끼도 있어요. 이거 아~ 아, 생일 축하 생일 축하곡도 있고
1: 산토끼는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0: 에, 뭘, 산토끼 만드신 분이 받아가겠죠.
1: 예, 예. 홍창기. 네.
0: 예, 예.
1: 홍창기 씨가 그러면 뭐 고맙다고 뭐 이렇게 뭐 토크라도 좀 고맙단 말 좀 했어요?
0: 아니 뭐 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약간의 친분이 있어서 예예예 예, 예.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아 뭐 본인도 좋죠. 자 뭐
1: 아,
0: 자기 응원가가
1: 기분 좋지.
0: 팬들이 좋아하는 응원가니까
1: 예.
0: 어떤 경우에는 팬들이 그 응원가를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1: 왜?
0: 별로라고.
1: 아,
0: 내가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인데
1: 아, 그렇지,
0: 아
1: 그렇지.
0: 응원가 좀 바꿔라 막 이러는
1: 그럴 경우도 수도 있겠다.
0: 있는데 예, 예. 어쨌든 팬들이 좋아하는 응원가가 됐으니까 뭐
1: 다행이네.
0: 예, 다행이네. 예, 예.
1: 자 좋습니다. 아무튼 뭐 노래를 잘 만들고 잘 하시니까 이번엔 준현 씨 네. 질문 한번 드릴게요. 김준현은 악기의 고수다.
0: 아,
1: 야 이거 한번 갑시다.
2: 아니요.
1: 예. 뭐도 아니야.
2: 고수는 아 근데 고수는 아닌데.
1: 예.
2: 그럼 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찔끔찔끔 이제 재밌게 놀 아유, 정도로.
1: 그래도 밴드에서 거지. 이렇게 저 뭐 네. 이렇게 기타라든지 드럼을 만든다는 건 대단한데 아,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2: 아 이게 드럼 치고 기타 치고
1: 예.
2: 뭐 하모니카, 피아노 뭐 이 정도.
1: 어디 가서 예. 진짜 국어를 해도 먹고 살겠네요.
2: 예, 그럼요. 그럼요.
0: 그 왜 예전에 그 보면
2: 버스킹이라고 해요.
0: 등에 북 메고 발로 치면서 이렇게
1: 예.
0: 앞에 풍금 뭐
2: 제가 워밍 밴드.
1: 예. 제가 이제 재미삼아 그런 거고
2: 네, 예.
1: 순간 버스킹 생각. 생각이 안 났어요. 어디 갔어 진짜.
2: 고급스러운 북걸이시
0: 이제 버스킹 할 수 있죠. 예, 예.
1: 아, 북걸이 아니고 재미삼아 한 거니까 오해하지
2: 예,
1: 마시고.
2: 그럼요, 그럼.
1: 진짜 뭘 해도 진짜 어디 가서 먹고 살겠네요.
2: 아 진짜.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
1: 예, 예.
0: 근데, 아니 아까 제가 뭐 일반인 직장인 밴드 기준으로 드럼이 굉장히 수준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악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이렇게 혼자서 뭔가를 지금까지 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해온 그 수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은.
1: 그러니까 저도 개그맨 김준현 씨 후배지만 존경스러운 게
2: 아이고.
1: 개그도 잘하지만 이 친구가 못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 잘해요.
0: 맞습니다.
1: 예?
2: 제일 잘합니다. 먹는
1: 예,
2: 거 진짜
1: 그리고
2: 잘
1: 악기를
2: 먹습니다.
1: 이렇게 잘 다루고
2: 예,
1: 아 진짜
2: 원래 예전에 맞아 박명수 씨랑 프로그램에서 우리 같은 오케스트라 했잖아요.
1: 네, 네, 네.
2: 그때 진짜 박명수 씨가 야 뭐 존경스럽다 야 좋다 후배가 음악 잘해서
0: 잘하지
1: 심벌스에서 잘못 쳤어요.
2: 맞아요.
1: 알죠.
2: 아 깜짝 놀랐어요.
1: 입 좀 조심해줘.
2: 예예
1: 어, 형도 그때 자,
2: 형님 그때 진짜 혼쭐이 한번 났었어야 되는데 지휘자
1: 근데 그게 더 힘들더라.
0: 아, 힘들죠.
1: 나는 난 날로 먹는 줄 알았거든요.
0: 네.
1: 아니에요.
0: 정확한
1: 계속
0: 타이밍
1: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놓친 거야.
0: 정확한 타이밍에 쳐야 되니까
1: 빰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0: 너무 허전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 부분에.
1: 그게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치는 게 제일 힘들더만.
2: 그리고 그 좀만 틀리면 너무 티나고.
1: 그러니까.
0: 음악을 관심

0: 없는 분도 그게 이상한 건 느껴요. 예,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 앞으로 준현 씨는 악기를 더 배우고 싶은 것도 있어요?
2: 아니 지금 하는 악기를 특히 이제 드러머가 됐으니까 빼내 드럼을 정말 좀 심도 있게 레슨도 받아보고 해서 좀 드럼을 좀 파보려고.
1: 레슨을 또 받아요? 잘하면서?
2: 아직 레슨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 이거 배워야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럼 또 이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1: 그 드럼 치신 분들이 좀 폼 날라고 이렇게 드럼체 던지잖아요. 예. 그런 거 해요?
2: 큰일 나요.
1: 왜?
2: 박명수 씨 심벌 칠 때랑 똑같아요. 너무 긴장해서 안 틀리려고. 나중에 이제 여유 있으면 좀 돌리고
1: 그렇지, 한번 그런 것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2: 아,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1: 자, 오늘 아무따 밴드의 두 주인공과 함께 했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0: 5월 17일 부산, 5월 30일 서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히트곡
0: 이걸 못 보시는 분들 너무 안쓰러워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재밌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와보십시오. 제가 오죽하면 재공연 홍보도 안 하는데 제가 이거 아무것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1: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2: 아직 진짜로 표가 진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남은
1: 준영아
2: 천천히 예.
1: 어떡하냐
2: 예 저희
1: 괜찮지
2: 좀 마음이 급합니다
1: 아직 여유가 있네 네. 아 여유가 있 시간 여유가 있네
2: 시간이 있는데 지금 뭐 예, 예. 팔리는 속도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더하십시오
1: 팔리는 속도가 날씨가 똑같죠
2: 예
1: 더워지고 있죠
2: 더워지고
1: 예,
2: 있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예 공연 한번 또 좋은 공연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끝곡으로 김주영과 윤영민의 노래 오버액션 오버액션 팀이 부르는 런 듣겠습니다 예, 두 분 감사드리고 공연 잘하시고 저 뒷이야기도 해주세요
0: 고맙습니다
1: 네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온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오늘 끝곡으로 오버액션 윤영빈과 김준이 함께한 노래죠. 런 런 런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도 기대해 주시고요. 어린이날 잘 준비하세요. 그게

0: 처럼 여행 떠나요.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준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준우와 함께 철새들을 볼 수 있는 충남 서산 버드랜드에 다녀왔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어 창밖 풍경을 온전히 즐기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철새들이 가득한 전시관과 동지 전망대까지 돌아본 후 준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야.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2: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합니다. 다만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먼저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7원 분기점 부근입니다. 앞시간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고요.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뒤쪽 2km가량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이지선 김해 쪽으로는 사상 부근에 사고가 있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1대 1km가량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이후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까지 각각 2km 정도씩 밀리고요. 더 지나 설악 부근에서도 약 30분 전쯤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양화대교부터 여파 받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DJ천입니다. 다이어트 하느라 좀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하면 세상 모든 음식이 둘로 나뉩니다. 먹어도 되는 거, 입에 넣으면 큰일 나는 거. 소시지는 가공육이라 아웃. 빵은 정제 탄수화물에 설탕 폭탄이라 아웃. 과자는 배우 김혜수 씨가 못생기게 살찐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패스죠. 이렇게 음식 검문소를 통과하는 게 거의 없죠. 그렇다고 안 먹고 살 수도 없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타협이죠. 절대 안 돼 하며 참다가 폭발하느니 이 먹는 빈도, 양, 품질로 방향을 틀자는 거죠. 그래야 훨씬 오래 꾸준히 가니까요. 이왕 먹을 거라면 좀 더 좋은 걸로 기분 좋게 적당히 먹는 겁니다. 오늘 출근하신 분들도 이미 나온 거 억울해 해봐야 내 입만 쓰죠. 좋은 마음으로 기분 좋게 적당히 일하고, 그리고 아시죠? 퇴근은 칼같이 하는 겁니다.

0: 오늘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여러분과 만난 첫 곡은요. 프랑스의 남자 댄스 듀엣이죠. 데비드 스와헤이가 노래한 Need Fall이라는 음악이었습니다. 광란의 밤이라는 얘기죠. 오늘 밤 미친 듯 춤추고 밤이 끝날 때까지 놀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팀 이름 자체가 밤파티의 시작이에요. 데비드 스와헤이. 네. 이나윤 씨 혼자 일하다가 냉면이 먹고 싶어서 배달시키려는데 최소 주문 금액이 18,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가스도 추가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두 가지 다 먹어버렸어요. 제 몸에 죄책감을 느끼며 저녁엔 걸어서 퇴근하려고요. 아, 이나윤 씨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소화도 되고 그렇죠. 가면서 아마 트름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뭔가 예, 가스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1216님 백디 아이가 5살인데요. 간식을 준비해서 너 손 씻었어? 하니까 어 어제 씻었어. 간식 압수해야겠죠. 아우 얘 귀여움 한도 초과해요. 너무 귀여운 아이네요. 자 오늘도 평소처럼 출근해서 평소보다 더 바쁠 예정인 분들 많네요 보니까. 물론 뭐 내일까지 쭉 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딱히 계획도 없는데 출근해서 일할 걸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디서 어떻게 보내시든 저 DJ 천이가 음악으로 기분을 맞춰보겠습니다. 2시까지 우리 잘 지내보자고요. 자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모두 편하게 보내주세요. 꼭 영어로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한글로 보내셔도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부 코너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립니다. 뭐 좋아서 웃든 아니면 뭐 나사 하나 빼놓고 실없이 웃든 뭐 이를 악물고 웃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좋습니다. 그냥 피식 웃었던 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오늘도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입니다.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잠시만요.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무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김용일 씨가 청하신 영국 보이밴드죠. Take That의 노래 I Found Heaven. 널 보고 알았어. 난 천국을 찾은 거야. 그리고 이종철 씨가 청하신 미국 밴드 스타쉽의 We Built This City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음악이 점점 밀려나고 있어. 하지만 잊지 마. 이 도시는 락앤롤 위에 우리가 세운 도시라고. 네, 그런 노래입니다. 신유숙 씨가 남편이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을 쳤는데요. 합격 문자 받았어요. 합격하면 1박 2일 여수 골프여행 가는 거 보내준다고 했더니 정말 죽어라 공부하더라고요. 돌아서면 까먹는 나이인데 이거 칭찬해줘요 말아요. 어우, 당연히 칭찬해야죠. 이렇게 하세요. 신유숙 씨, 2탄으로 가죠. 4박 5일 골프여행 상품을 걸고요. 의사고시 보라고 해보세요. 노래 두 곡 이어듣죠. 영국 가수 마리안느 페이스불이 노래하는 This Little Bird. 이 작은 새가 너에게로 날아가 말할 거야. 아직도 널 사랑한다고. 작은 새가 사랑의 메신저네요. 8269님이 신청하신 미국의 컨트리 락

밴드예요. 포커의 노래 Sea of Heartbreak. 네가 떠나고 외로움 속에 나 떠돌고 있어. 어서 돌아와서 이 상심의 바다에서 날 좀 꺼내줘 라는 노래입니다. 마리안드 페이스풀, This Little Bird, 포커의 Sea of Heartbreak.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이영훈 씨군요. 관악산에 오르면 운이 풀려서 부자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역술가가 그랬대요. 그래서 부지런히 관악산에 오르고 있는데 부자 되기 전에 내 다리가 먼저 절단나게 생겼어요. 부자는 아무나 되나요? 그냥 웃어요. 그 역술가가 국민 건강에 이바지했네요. 일단 몸이 튼튼해야 운도 따라옵니다. 이성호 씨, 고등학생인 저희 딸아이가 아침마다 난립니다. 매일 등교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가는데요. 좀 서두르라고 했더니 아, 머리 말리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 거잖아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10분 일찍 깨우고 드라이어도 머리가 빨리 잘 마른다는 출력 강한 걸로 새로 사줬거든요. 근데 매번 집에서 나가는 시간은 똑같아요. 신기합니다. 어이없어서 웃어요.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합니다. 모든 건 습관인데요.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5732님, 동생이 출장을 갔어요. 키우는 강아지를 저희 집에 맡기고 가서 일주일째 봐주고 있는데요. 얘가 밤 산책을 좋아해서 밤에 두 번 이상 밖에 나갑니다. 힘들어서 눈 감고 자는 척 하면 팔을 툭툭 치고요. 그래도 모르는 척 하면 아예 제 배로 올라와서 얼굴을 들이밀고 빤히 쳐다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나가야죠. 그동안 숨쉬기 운동만 하면서 살다가 댕댕이 메리 덕분에 강제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저 웃어요. 오, 댕댕이 메리가 트레이너네요. 그 트레이너 쌤 잘 모시세요. 손기경씨, 아침에 출근해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어 놓고 톡 오픈 채팅방을 쭉 훑어보다가 깜놀했어요. 지금 사전 등록하고 무료 입장하세요라는 제목에 보내니가 서울구치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랐죠. 어? 아니 내가 모르는 어? 내가 모르는 내가 뭔 일 저지른 거야? 가까이서 눈을 문지르고 나서 다시 보니까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서울가구쇼였어요. 눈이 침침해지면서 글자가 점점 왜곡돼 보입니다. 저 어쩌면 좋죠. 그저 웃어봅니다. 100% 공감합니다.

FR 데이비드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프랑스 가시죠. Pick up the phone.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할 말이 많다고. 그러니까 제발 전화 좀 받아. 그런 노래입니다. 자, 오늘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는 얘기 주세요. 대단한 일 아니어도 돼요. 그냥 하루 보내면서 피식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돼요. 5070님이 저희 초1 딸이 그냥 웃죠 코너를 제일 좋아해요. 본방으로 못 듣는 날은 제가 녹음하거나 다시 듣기로 들려주는데 자꾸 우리 집 얘기도 보내래요. 재밌는 사연이 있어야 보내지 했더니 아빠가 술 취하면 엄마한테 누나 이렇게 부르는 거 보내. 아빠가 7살이나 많은데 누나라고 하니까 웃기잖아 이럽니다. 예, 아주 참 귀여운 아이네요. 그 초1 딸한테요. 이 삼촌이 아니 할배가 햄버거 세트 보낸다고 꼭 다시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3162님이 으악 으악 으아아아 으앙 흑유 흑유 희웅 희웅 오열 오열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집 여신님 모르게 비상금을 잘 숨겨두었는데요. 결국 발각돼서 당장 백화점 가서 플렉스 하신다고 그래요. 저 완전 멘탈 탈탈 털려서 다리 힘이 없어요. 으악 으악 으악 으앙 흑유 흑유 희웅 희웅 그래서 나왔군요. 박숙자 씨 친한 동생이 등짝을 찰싹 때리길래 아 깜짝이야 왜 때려 했더니 모기가 앉아 있었대요. 문제는 그 동생이랑 사이가 조금 틀어졌을 때만 매번 그러는데 얄미워 죽겠어요. 진짜 모기 맞나 진짜겠어요. 다음엔 주먹으로 네? 동생 등짝을 뻑 아시죠? 왜 그래? 그러면 야 바퀴벌레가 기어가서 꼭 그러세요. 자 노래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신선영 씨가 마돈나의 Take a Bow 청하셨죠. 이 마돈나는 뭐 퀸 오브 팝이죠. 팝의 여왕입니다. 뭐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있다면 둘이 동갑이죠. 네, 퀸 오브 팝입니다. 너의 사랑은 거짓이었어. 난 속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꺼져 라는 노래고요. 이어서 호주의 팝 듀엣이죠. 사비지 가든의 Truly, Madly, Deeply. 나는 널 진심으로 미치도록 깊이 깊이 사랑해. 그리고 이어서 미국 컨트리 가수입니다. 크리스탈 게일의 Half the Way예요. 이 사랑에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중간쯤에서 멈춰서 있는 기분이야 라는 노래.

크리스탈 게일, Half the Way, Savage Garden, Truly, Madly, Deeply, Madonna, Take a Bow 세 곡 이어들었어요. 여러분들 좋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557님이 청하신 노래, 영국 밴드 리알토의 노래군요. Monday Morning 519. 월요일 아침 5시 19분이야. 나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있거든. 어젯밤 일들이 머릿속에 맴돌아. 모든 게 엉망인데 이거 되돌릴 수는 없겠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 될걸? 할인 훈라면.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쇼리 실라!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0: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임백천의 백뮤직 벌써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이 좋은 음악은 시간 도둑이에요. 근데 신고도 못해요. 기분 좋으니까요. 자, 1부 끝곡 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죠. 미국의 소울 재즈 가수죠. 로버타 플렉과 영국의 레게 가수 맥시 프리스트가 노래하는 Set the Night to Music입니다. 오늘 밤 음악에 맡겨봐.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금방 back.
2: Into the world. Touch me.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 흐름 더딘 구간은 있지만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돌발 상황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동작대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4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부터 안성 분기점까지 구간구간 밀리는데요.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5km 답답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망향휴게소와 주감휴게소 갓길엔 고장난 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덕소산패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화도분기점에서 설악까지는 11km 막힙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납시간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일대로 5km 정도 지나기 어렵습니다. 57번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5월 4일 월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2부입니다. 2부 첫 곡은 윤순석 씨가 미국 컨트리 가수 리안 라임스의 노래 Can't Fight the Moonlight 청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이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달빛 아래에선 모든 게 솔직해지죠 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백디처럼 날다람쥐는 아니지만 제주의 코난입니다. 나름 날라다녀요. 운동 신나게하게 코요테 어글리 주제가 Can't Fight the Moonlight 신청합니다. 고생 없어 하셨네요. 윤순석 씨. 제주 사투리군요. 고생 없어. 고생하세요 라는 얘기겠죠. 내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런 기념일이 있고 연휴가 이어지는 5월인데요. 약간 행사 기획실장이 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뭐 하지? 이번 어린이날엔 뭐 할까? 어버이날엔 또 어디 가지? 뭐 먹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인데도 이거 늘 어렵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또 취향이 생겼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아무데나 괜찮다. 아우 집에서 먹지 왜 밖에서 돈 써? 하시는데 그게 또 100% 진심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시죠? 아무거나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데나 이게 제일 비싸죠. 빨간 날이 많은 만큼 눈치 볼 일도 많은 달에 이 5월에 우리 기획실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인백션의 백뮤직은 아무거나 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노래,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우선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면 잘 챙겨놓겠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콘서트 초대권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설의 블루스 밴드죠. 신촌 블루스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블루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작년에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는데 올해는 40+1 콘서트 합니다. 5월 14일,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장소는 서울 홍대 근처 공연장이에요. 공연 가실 분들은 신촌 블루스 혹은 콘서트라고 말머리 붙여서 문자 주세요. 신청자 성함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페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페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0: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11: 위제로
10: 과식계도 제로제로
11: 위제로
10: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1: 위제로
10: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1: 위제로
9: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카펜터즈의 슈퍼스타 듣고 왔고요. 그 전 노래는 엘튼 존이었습니다. We all fall in love sometimes 였어요. 엘튼 존은 뭐 영국의 대표 싱어송라이터죠. 가끔 우린 이유도 모른 채 사랑에 빠지고 상처받고 그래도 우린 또 사랑하게 되지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카펜터즈의 슈퍼스타는요. 너는 슈퍼스타가 됐고 난 이렇게 아직도 너만을 기다리고 있어. 넌 지금 어느 도시에서 노래하고 있을까? 라는 노래입니다. 9132님이 안녕하세요. 백뮤직에 출근했습니다. 버니엠의 바하마 마마 듣고 파요 하셨고요. 이소영 씨는 징기스칸의 마추픽추 아무 때나 부탁드려요 오라버니 하셨어요. 독일의 디스코 그룹이죠. 바니엠. 좋은 노래 많죠. 바하마 마마. 이 바하마 마마는 6명의 딸을 데리고 열심히 사는데요. 삶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힘들어도 늘 웃죠. 라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독일의 디스코 그룹 역시 징기스칸의 마추픽추. 저 멀리 안데스 산맥 하늘에 닿은 신비한 도시 마추픽추. 시간이 멈춘 그곳에서 옛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져요. 라는 노래고요. 한 곡 더 듣죠.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로버트 파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막 우리가 달리게 되는 노래죠. 닥터 닥터 나 사랑에 빠졌어요. 이거 치료가 안 돼요. 가슴이 계속 뛰고요. 밤새도록 그녀만 생각해요. 사랑의 열병이죠. 바니엠 바하마 마마 징기스칸 마추픽추 로버트 파머 Bad Case of Loving You.

막 달리게 되죠. 로버트 파마, Bad Case of Loving You, 징기스칸, 마추픽추, 바니엠, 바하마 마마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함께하고 계세요. 계속 여러분들의 신청곡 배달합니다. 이번에는 최유리 씨가 하이웨이 스타 한판 듣죠 하셨어요. 한판 듣죠 뭐. 0538님이 백디 팝은 뭐니 뭐니 해도 딥퍼플이에요. 하이웨이 스타 신청합니다. 언젠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셨어요. 김용재 씨도 신청하셨네요. 아마 지난 4월 18일 인천에서 내한 공연을 했잖아요. 딥퍼플이 멤버들 5명의 나이 평균이 73.2세입니다. 다 합쳐서 366세세요. 저는 갈까 하다가 아유 안 갔습니다. 네, 그때 4월 내한 공연 셋리스트 보니까 첫 곡이 바로 하이웨이 스타였습니다. 네. 제가 왜 안 갔냐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면 좀 짠해지면서 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봐버렸어요 사진을. 그렇죠 뭐 사람이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영국 전설의 밴드 딥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도로를 질주해 멈출 생각은 없어. 이 엔진의 굉음, 이 타는 공기, 이게 바로 내 삶이야. 자유를 향한 질주야라는 질주곡입니다.

딥퍼플 하이웨이 스타 듣고 왔습니다. 예전에 그 아날로그 시대에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시끄러운 음악으로 통했죠. 컴퓨터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손악기로만 연주했던 대단한 연주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죠. 딥퍼플 하이웨이 스타 듣고 왔어요. 이번에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토니 리치의 1인 프로젝트예요. 토니 리치 프로젝트의 Silly Man. 내 자신 왜 이렇게 바보 같아졌을까? 알면서도 또 같은 실수를 하고 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는 거야? 라는 노래고요. 스페인 그룹 모세다데스의 Adios Amor. 이제 널 더 붙잡을 수 없어. 널 보낼게. 잘가 내 사랑. 나 없이도 행복해야 돼. 라는 노래고요. 이어서 휴 그랜트 영국 배우죠. 헤일리 베넷 미국의 배우고 갔습니다. 두 사람의 듀엣으로 Way Back Into Love예요. 우리 천천히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거야 라는 노래예요. 토니 리치 프로젝트의 Silly Man, 모세다데스의 Adios Amor,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 Way Back Into Love.

노래 세 곡 듣고 왔네요. Way Back Into Love, Hugh Grant와 Hayley Bennett의 목소리, 그리고 Mosedades의 Adios Amor, Tony Rich Project의 Silly Man이었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함께하고 계세요. 김선화 씨가 백뮤직은 마음이나마 20대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요즘 잠깐 백수라서 백뮤직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셨네요. 아유 김선화 씨.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쉬실 텐데 오은주 씨가 운전하다가 앞차 뒷창에 붙은 문구를 보고 빵 터졌어요. 위급 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다른 여인이랑도 살아보게요.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웃기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진짜로 웃기려고 그랬을까요? 왠지 사실 같은 느낌적인 느낌. 7724님이 Backstreet Boys의 노래 I Want It That Way 청하셨죠.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 그건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야. 나는 여전히 널 원해라는 얘기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여러분과 헤이질 시간 됐네요. 내일 화요일도요. 낮 12시에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꼭 다시 만나주세요. 오늘 끝곡은 브라이언 맥나잇이에요.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싱어송라이터죠. The Rest of My Life라는 노래인데요.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라는 노래입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도로 흐름은 좋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여파로 짧은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 더 지나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각각 3km씩 정체입니다.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4km 주춤하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고령 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북충주에서 충주 분기점까지 6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김경애님께서요. 이른을 바라보는 할머니 반짝입니다. 우리 딸이 콩 깔아주고 회원 가입까지 해줘서 오늘은 콩으로 라디오 들을 거예요. 한마디로 좋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부쩍 딸, 아들, 며느님께서 콩앱 설치해 주셨다는 반짝이분들 사연 많거든요. 역시 가정의 달인가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반짝이분들 1콩 설치하고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이 시간에 귀 쫑긋 해주세요. 소파에 누워서 들어도 좋고요. 놀러가는 차 안에서 들어도 좋고요. 마트에서 장 보면서 들어도 좋고 일하면서 들어도 좋은 이 시간이에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이자연의 100세 시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오프닝에서 또 김경애님 따님이 콩 깔아주고 회원 가입까지 또 해주셔가지고 오늘 콩으로 듣고 계시겠죠? 예, 요즘 진짜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가 우리 아들이 설치해줬어요. 우리 손주가 설치해줬어요. 이런 사연 너무너무 많아요. 강문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긴 진해입니다. 내일이 쉬는 날이라 그런지 놀러가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네요. 들썩이는 궁디를 꽉 잡고 근무해야겠죠? 오늘 처음으로 콩 설치하고 듣는데 너무 좋아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화이팅! 들썩거리죠 엉덩이가. 나가고 싶고 놀러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하지만 꽉 잡고 근무해야죠. 콩이 함께합니다. 은비트가 함께합니다. 엄경이님께서 여기는 공방입니다. 라디오 켜놓고 일하면서 듣다가 사연 보내려고 콩을 열었더니 라디오와 시간차가 생겨서 돌림 노래처럼 들리네요. 이것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참 우리 반짝이분들 재밌어요. 맞아요. 그 콩 앱은 약간 시간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뭐 똑같이 들리는 거니까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응디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는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 반짝이분들의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2부는 신청곡 배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주제를 정해서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은간의 비난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박정식의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박판선님께서요. 매번 방송 듣다가 문자 보내요. 요즘 딸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왠지 시원섭섭하네요. 시집 갈 때까지 많이 놀러 다니면서 시간 보내야겠어요. 응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저는 결혼 준비할 때 그 엄마랑 같이 이렇게 뭐 보러 다닌다는 사연 오면은 참 부러워요. 저는 이제 그러지 못했거든요. 급하게 막 일하면서 준비하느라고 일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고 엄마가 멀리 계셔가지고 뭐를 이렇게 보러 다니려면 엄마가 또 고생해서 올라오셔야 되니까 또 그러자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준비한다는 거 보면은 아유 알콩달콩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많이 또 싸우기도 하겠다 딸이랑 의견 안 맞아서 그런 생각도 들고 에이 이쁘게 준비하세요. 축하드려요. 강지윤님께서 며칠 전 출근길에 이어폰 한쪽을 떨궈서 잃어버렸거든요. 원래 회사에서 라디오 몰래 들으려고 직장 상사분이 계신 방향을 피해서 이어폰 한쪽씩 바꿔가면서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자유롭게 되지 않아서 속상해요. 지금 중고마켓에서 한쪽만 파는 분 찾고 있어요.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 이어폰을 바꿔가면서 이제 방향에 따라서 한쪽씩만 탁탁 꺼져가지고 듣는구나. 저번에 제가 이어폰 한쪽을 잃어버려가지고 누구한테 샀었지? 매니저한테 샀나? 딱 맞게 제가 왼쪽을 잃어버렸는데 왼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팔아 이래가지고 제가 꼈는데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보고 사셔야 돼요. 그게 이게 다 맞을 것 같지만 안 맞는 게 있나 봐요. 뭐 버전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생긴 것도 똑같고 충전기 딱 맞게 들어가는데 계속 그게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삐삐삐삐 소리 나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줬었나 하여튼 내가 또 되팔았나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아. 못 썼어요. 그거 중고마켓에서 사더라도 잘 보고 사셔야 돼요. 계속 몰래 들을 수 있길 바라면서 노래 띄워드립니다. 정다경의 사랑의 신호등 그리고 김소연의 오케이.

정다경의 사랑의 신호 등 김소연의 오케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반제이분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3500님께서 응디 참나물이랑 두릅 넣고 비빔밥 해먹었더니 식곤증이 몰려오네요.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배불러서 졸려요. 잠 깨워주세요. 문자에서 졸음이 가득 보이네요. 아 맛있겠다. 두릅이랑 참나물이랑 착 넣고 비벼 드셨군요.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또 예,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식곤증 몰려오죠. 제가 또 노래 띄워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9252님께서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요즘 너무 열심히 달리면서 일해서 힘들었는지 딸아이 등원시키고 나서 갓난아기처럼 잠들었다가 상큼한 응디 목소리에 지금 막 깼네요. 몰랐는데 쉼이 필요했었나 봐요. 쉬어가면서 일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아기한테 뭘 해줘야겠다 싶으면은 내 온갖 에너지를 끌어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애기 자거나 뭐 등원시키거나 딱 하고 나면 이제 이러면서 그 온몸에 이미 하고 풀리는 거죠. 힘든지 모르고 이렇게 또 막 하니까 아유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 몸을 돌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그죠?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다가 시계 아파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당첨되신 분들은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남겨주셔야 돼요. 노래 듣고 왔어.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합니다. 나훈아의 무시로 그리고 남진의 빈지게.

대성은 좀 내주세요. 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자기는 여행 좋아해? 나는 좋아해. 근데 말이야, 어른들 모시고 가는 여행은 뭐랄까 정말 극한 체험이더라.

0: 엄마, 아빠 준비되셨죠? 자, 이제 출발합니다. 큰이모, 이모부 두 분도 준비되셨죠? 저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출발. 내 정신 좀 봐. 병미야, 잠깐만. 이모 핸드폰 못 봤니? 어머, 집에 핸드폰 놓고 온 것 같아. 네가 좀 찾아와 봐봐. 에? 제가요? 알겠어요, 이모. 잠시만요. 얼른 찾아올게요. 여기 있다. 자, 다들 차에 타셨고요. 안전벨트도 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1: 오케이, 출발. 잠깐만. 병미야. 아빠 화장실 가고 싶다. 빨리 다녀올게. 아빠 두고 가면 안 된다.
0: 네, 알겠어요. 제가 아빠를 두고 왜 가요? 자, 화장실 빨리 다녀오세요.
1: 아유, 시원하다. 자, 이제 출발하자.
0: 네,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다들 안전벨트 하세요.
2: 병미야, 잠깐만. 갑자기 이모부가 배가 아프다.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0: 아까 병미 아빠 화장실 갈 때 좀 같이 좀 다녀오지. 왜 이제 와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난리예요. 좀 참아봐요.
2: 안 돼! 이거 못 참아. 참을 건 참으라고 해야지. 화장실을 어떻게 참아. 병미야, 이모부 화장실 급하다.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0: 아, 저기요. 오늘은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제발 저 신호 좀 걸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송가인의 모르나봐 였고요. 오늘은 김병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 출발하기 힘들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어른들 모시고 갈 때 특히나 화장실을 진짜 화장실 이거 진짜 신기해요. 출발하려 그러면 갑자기 나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고 나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고 돌아가면서 아니 아까 전에 간다고 했을 때 같이 가지 그때는 안 괜찮았어. 갑자기 그러는 거야. 네가 나이 들어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막 그래 화장실 가고 싶고 막 그래 이러면서 막 화도 내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또 어디 뭐 나갈 때 되면은 다 됐지? 빨리 나가자 나가자. 나가 이러면서 난 신발 딱 신으면은 안에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게 챙겼다 저거 챙겼다 이거 챙기려고 하다가 가지고 있던 거 놓고 오고 그거 가지고 가다가 또 딴 거 놓고 오고 막 그래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저희 엄마도 그러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됐더니 가만히 있어봐 난립니다 난립니다. 그래서 한 여유 있게 출발해 2시간 전부터 출발하자고 해야 돼요. 2시간 전부터 출발해요 이렇게. 그래야 제 시간에 갈 수 있어요. 6808님께서 사연 들으니까 그냥 웃음이 나네요. 저희 가족도 몇 년 전에 7명이 차 두 대 나눠 타고 여행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휴게소에서 작은 아빠 두고 와서 다시 모시러 간 적도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놔두고 가요? 왜? 아, 작은 아빠 괜찮으셨어요? 하긴 7명이 차 두 대에다가 이제 타고 가면은 저 차에 탔나? 뭐 이러면서 헷갈릴 수도 있겠다. 9124님께서 가족여행은 계획하는 것도 힘들지만 출발하는 건 더 힘들고요. 싸우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는 게 최고로 힘들어요. 이 말이 정답이죠. 네, 계획하는 것도 힘들지만 출발하는 건 더 힘들고요. 거기다가 싸우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는 거는 더 힘든 일이다. 한 번씩은 꼭 싸우는 것 같아요. 한 번씩은. 그죠? 누군가가 꾸물거려서 성격 급한 사람이 한번 화내거나 뭐 먹을 거 가가지고 투덜거리는데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화내거나 이거 뭔가 하나씩은 안 맞아 안 맞아. 그래도 이렇게 또 갈 수 있음에 또 감사해야죠.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오죠. 전유진의 나미가 그리고 정미애의 라밤바.

3751님께서요. 은디 안녕하세요. 졸음이 살랑이는 이 시간 은비트가 있어 마음은 탄산처럼 톡 쏘는 듯 정신이 번쩍 나네요. 오늘도 2시간 함께해요. 벌써 1시간 지났습니다. 2분 남아 있으니까요. 에, 탄산처럼 톡 하니까 갑자기 탄산이 꿀꺽꿀꺽 먹고 싶네요. 아유, 목마르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김희재의 술이 술이 술술.

0: 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김나희의 까르보나라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5km가량 정체 꾸준하고요.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는 15km 어렵습니다.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3km 주춤합니다. 더 지나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는 6km 주춤하고요. 화성휴게소 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고령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시작됐고요. 2부 첫 곡으로 강혜연의 알딸딸 띄워드렸습니다. 반제분들 사연 더 만나볼게요. 박종욱님께서요. 응디 며칠 전에 공원 산책하는데 사실 그날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 쓰고 나갔거든요. 근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모자가 벗겨져 날아간 거예요. 죽으림을 다해서 달려가서 날아가는 모자를 잡았네요. 근데 너무 달렸더니 다리가 후들거려서 산책이고 뭐고 벤치에 잠깐 앉아있다가 집에 왔네요. 모자가 산책시켜줬네요. 네, 강아지가 주인 산책시켜준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모자가 주인 산책시켜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거 모자 날라가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 이게 똑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각 잡고 뛰는 게 아니라 오 하면서 약간 무릎 구부리고 허리도 구부리고 이렇게 뛰어가니까 힘들어. 많이 뛰면 힘들어요 그거. 4346님께서 응디 어제 저녁에 아는 동생 부부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고 나서 제가 계산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간단한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 있죠?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간다는 말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전화도 없네요. 에? 진짜로요? 에? 저녁에 아는 동생 부부에게 맛있는 밥을 사줬는데 계산을 하고 나왔더니 인사도 없이 갔다고요? 에? 뭐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이제 식당에서 나오면서 아 잘 먹어서 그냥 에 뭐 갈게요 뭐 이런 했나? 아닌데 그런 인사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정말 내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봐야 돼. 무슨 일 있었어? 뭐 급하게 간 거 아니에요? 밥을 얻어먹었으면 인사를 해야죠. 잘 먹었습니다. 자, 똑똑똑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2부에서는요. 빛나는 초대석이 마련이 됩니다. 주인공은요. 현역강 3에서 좋은 무대를 보여주신 가

0: 가수 김주희 씨와 함께 할 거예요. 수요일 2부 김주희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서 기대 많이 하고 들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3: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5238님께서요. 응디 안녕하세요. 우리 남편은 평생 샴푸로 머리를 감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어릴 땐 빨래비누, 지금은 세수비누로 감고 있어요. 샴푸가 그냥 싫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샴푸는 거품이 많아서 여러 번 헹궈야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덕분에 우리 집 샴푸 값은 절약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박현우의 웃자 신청할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빨래비누로 머리 감으면 머리 꽤나 뻑뻑하셨을 텐데. 근데 어릴 때부터 그 빨래비누 굉장히 하드한 그 비누로 감으셨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감으시다 버릇했으니까. 이렇게 세수도 이제 뻑뻑하게 이렇게 막 비누로 씻어가지고 뿌드득뿌드득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제 막 폼클렌징 뭐 이런 거 쓰면 뭐 이렇게 기름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샴푸도 요즘은 막 되게 머릿결 좋게 막 느껴지잖아요. 되게 부드러워서. 근데 빡빡빡하고 머리가 막 빠닥빠닥 해야 되는데 그걸로 감으면 뭐가 감긴 거 맞아 이거? 뭐 이렇게 되니까. 샴푸 값은 절약은 확실히 되겠네요. 비누가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1087님께서 응디, 저는 5월 1일부터 쭉 쉬고 있습니다. 우리 9살 딸이 내일 어린이날까지 쭉 쉬거든요. 덕분에 저는 쭉 집안일과 육아하느라 지쳐있네요. 남편은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혼자 딸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옆에 있으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요. 우리 천사, 하진이를 보면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김중현의 수호천사 신청할게요. 들려주세요. 아우, 진짜 쉬는 날인데 그쵸? 어린이날까지 이렇게 쭉 애들도 쉬어가지고 대신에 뭐 집에 출근하는 거죠. 집으로 딸이 무슨 요구사항을 해주시나요?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그 딸 얘기를 들었는데 6살인가 7살인가 딸인데 자꾸 어디가 아파야 된대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러면 이제 의사놀이 시작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저기 아파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눈 마주치면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장사 시작이고. 재밌어요, 귀여워요. 천사들 수고하시고요. 자,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박현호의 웃자, 그리고 김중현의 수호천사.

사연도 주거니 받거니 사랑도 주거니 받거니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티키타카 오늘 티키타카 주제는요 내가 흥이 오르는 순간 2탄인데요 사실 우리 반제분들이 한흥 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신나는 노래 나갈 때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리액션이 다르거든요 게다가 지난주에 사연을 통해서 보니까 소소한 일에도 흥이 오르고 행복해 하신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행복의 장벽이 낮으면 우린 하루에도 12번씩 행복할 수 있잖아요 흥의 장벽이 낮으면 우리 매일 기분 좋은 상태로 유쾌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흥이 오르는 순간, 내가 아하하하 하고 웃게 되는 순간, 내가 이게 행복이지 하고 느끼는 순간 언젠지. 예를 들면 달걀 프라이 하려고 탁 깨트렸는데 쌍란 나왔을 때 아주 흥이 오릅니다. 올라 이런 사연 좋고요. 주말에 놀러갔다 오는 길에 길이 많이 막힐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생각보다 길이 뻥뻥 뚫려 있을 때 흥이 너무 올라서 노래 부르면서 왔습니다. 이런 사연도 좋아요. 잠시 후에 노래 듣고 와서 반제분들은 언제 흥이 오르는지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노래 듣고 오죠. 양지은의 흥아리랑 그리고 박서진의 흥타령.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으신 노래 양진의 흥아리랑 박서진의 흥타령이었어요.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티키타카. 오늘 주제 내가 흥이 오르는 순간 2탄인데요. 만나보죠. 박정숙님께서요. 집안 대청소를 하느라 힘들어서 앓는 소리 하다가 남편이 숨겨둔 비상금을 발견했을 때 흥이 저절로 차오릅니다. 집에서 눈먼 돈은 다 내 거. 근데 남편분들은 왜 비상금을 집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난 진짜 매번 그렇게 걸리면서 이 대청소하면은 단번에 나오는데 그 왜 집에다 숨겨놓을까요? 회사 사무실 이런 데는 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회사라서 좀 불안해서? 아니면 차도 있잖아. 차 트렁크 밑 뭐 이런 데는 와이프가 잘 안 보잖아요. 그 세차하다가 이렇게 그럴까 봐? 아니, 왜? 나는 이해를 못해서 왜 집에다 둔. 그리고 통장에 넣으면 안 돼요? 왜 그걸 현금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세금 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통장도 보나? 와이프가? 아, 잔고 얼마나 많은지 봐요. 어. 그러면 집밖에 없구나. 아유, 아무튼 남편분은 또 아이고 소리가 나겠지만 와이프분은 흥이 납니다. 이인희님께서 회사에서 스트레스 잔뜩 받고 퇴근했는데 어머니가 매콤한 낙지볶음 먹으라고 주실 때 갑자기 없던 흥이 생겨서 밥에 낙지볶음 비벼서 두 그릇 순삭 합니다. 낙지볶음 맛있겠다. 낙지볶음. 낙지볶음에 비벼 먹는 거 저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김 싸 먹어야 돼요. 김가루. 응, 김가루 뿌려서 먹고 아니면 그거 있죠. 무쌈. 아, 무쌈을 싹 싸가지고. 아, 맛있겠네요. 오늘 저의 저녁 메뉴는 낙지볶음입니다. 감사합니다. 4842님께서 등산이 취미인데 땀 쭉쭉 흘리면서 산에 오르다 보면 흘린 땀만큼 살이 빠질 거란 생각에 흥이 오릅니다. 땀아, 살아, 많이 빠져라. 그럼요. 그 땀만큼, 흘린 땀만큼 살이 빠지는 거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운동했는데 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살 안 빠지는 것 같고 괜히 운동한 거 맞나?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유, 산 오른 지도 오래됐네요. 무릎이 아파서 안 간 지 오래됐는데. 마음껏 즐기다 오십시오. 김명희님께서 응디 저는 언제 흥이 오르는 줄 아세요? 저녁까지 다 먹고 치우면 아 이제는 할 일이 없구나 잠만 자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흥이 오르고 기분까지 업됩니다. 공감되는 분들 계실까요? 저요 저요 완전 공감. 와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생각해내서 말해야지만 아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이럴 때 행복해라고 말할 만한 주제는 아닌데 이렇게 누가 얘기를 꺼내주면 맞아 이렇게 되는 이런 공감. 맞아요. 저녁에요. 다 먹고 설거지 탁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젖병 다 씻어놓고 이제 기저귀 가리대 다 해놓고 애기 이불 빨래 다 해놓고 이제 더 없나 이러고 이제 불 딱 끌 때 그 행복. 나 이제 누워서 잘 수 있다. 그래봤자 3, 4시간이지만 나 이제 잔다. 이럴 때 진짜 와 너무 행복해요. 이건 완전 공감이지. 특히나 주말 때 그쵸? 일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나 오늘 출근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있어도 되나? 이럴 때 행복합니다. 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자 반짤분들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 건데 노래 듣고 올게요. 박혜신의 화끈하게 신나게 그리고 두리의 그대가 오는 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혜신의 화끈하게 신나게 그리고 두리의 그대가 오는 밤 듣고 왔어요. 티키타카 오늘 주제 내가 흥이 오르는 순간 2탄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오상성님께서 저는 은디가 출산하고 육아휴직으로 1년쯤 후에나 나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컴백해서 완전 흥 오르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 요즘도 매일매일 흥이 오릅니다. 아하,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오래 걸리겠죠? 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나왔어요? 너무 반갑네요. 생각지도 못했어서 더 반갑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빨리 나와야죠. 우리 반째분들이 저 잊으면 어떡해요. 란님께서 딸들하고 나가면 연예인 안 시키냐는 소리 자주 들어요. 그런데 엄마 닮았네 소리까지 듣는 날에는 흥이 더 막 차올라요. 와, 이거 약간 진짜 흥 나는 멘트들이다. 아유 이뻐라 이러면서 그 왜 유모차에 타 있으면 아유 이뻐라 하면서 쓱 이렇게 올려서 엄마 얼굴 확인하잖아요. 아유 엄마 닮았네 이러면 이제 기분 좋은데 싸우 이뻐라 이러고 쓱 올렸다가 아이고 아빠 닮았나 보네 이러면 이제 기분 나쁜 거지. 아빠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아 이쁘면 좋지. 우리 딸도 이쁘다 그러면 너무 좋지. 근데 진짜 연예인 안 시키냐는 소리 들을 정도면 진짜 이쁜가 봐요. 나중에 사진으로 자랑 좀 해줘요. 애기 사진 좀 구경 좀 하게. 류여원님께서 남편이 이직을 준비해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쓰는 거 도와줬는데 그 서류로 원하던 회사에 서류 전형 합격했을 때 완전 흥이 올라서 기분 최고로 좋았어요. 아직 면접 전인데 여보 면접은 알아서 할 수 있지. 그건 내가 못 도와준다. 아 이런 걸 좀 뿌듯하긴 하죠. 에, 저도 이런 거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쓰는 거. 이거 생각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괜찮나?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글 괜찮아? 이렇게 쓸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따따따따따 이렇게 해서 정리 딱 해주면 어 역시 이런 말 들을 때 약간 기분 좋아요. 요즘은 또 그 AI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무슨 뭐 인사말 해야 되거나 뭐 써야 되거나 이럴 때 거기에다가 많이 맡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 맡기고 나한테 물어봐 줄 때 약간 좀 어깨 올라가는 그런 거 있어요. 자 그리고 7756님께서 부장님이 휴가 가셔서 회사 안 나올 때 흥이 올라요. 회사에 라디오 크게 틀고 점심도 부장님이 맨날 먹자고 하시는 순댓국이 아닌 먹고 싶은 건 먹고 칼퇴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엔돌핀 뿜뿜합니다.

부장님이 회사 안 나오시면은 라디오 크게 듣고 뭐하고 뭐 칼퇴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메뉴 맨날 먹자고는 순댓국 안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그 외에 하나 꽂히면은 하나만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뭐 드실래요? 뭐 이렇게 하면 딱히 나는 먹고 싶은 게 없는데도 오늘도 어떻게 순댓국 이러면은 아 그건 먹기 싫은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내가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먹는 거 먹기 싫다. 그럴 때 이제 부장님 안 나오신 거 너무 좋겠다. 이경민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난타 수업을 가는데 그때가 제일 흥오르고 신나요. 바빠서 빠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완전 기분 다운. 난타 수업 좋겠어요. 그 드럼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예전에 저도 드럼을 잠깐 배웠었는데 와 그 두들기는 거 그거 진짜 스트레스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울 때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이 박자 맞춰가지고 다 두구두구두구 탁탁탁 이렇게 탁 마무리했을 때 아우 그 뭐 치는 그 느낌이 아 이래서 난타 이런 것도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는구나 느끼더라고요. 근데 난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눌려야 되는 리듬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만 딱 치면 되니까 더 스트레스를 풀릴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정숙님께서 휴일이면 제가 늦잠을 자는데 아들이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을 때 완전 흥이 오르다 못해 날아갈 것 같아요. 이런 아들이 있어요? 이런 아들이 있다고요? 어머머머머. 아니 뭐 청소할 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휴일이면 늦잠을 자는데 엄마가 늦잠 자는 사이에 청소를 해놓는다고요? 우와 효자도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네요. 와 같이 도와주는 것만 해도 와 진짜 착한 아들이다 이럴 텐데 혼자 해놓는다고요? 와 맛있는 거 해주세요. 맛있는 거. 7406님께서 월급날 카드값 대출금 갯돈 다 빠지고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일 때 완전 흥오르죠. 와. 근데 이거 뭐 몇 개 사다 보면 또 금방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거 보면은 완전 기분 좋죠. 아, 이게 통장, 통장이 통장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기분 좋습니다. 이걸로 뭐하지?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뭐 그쯤 돼가지고 이제 뭐 부엌에 뭐 키친타올 떨어지고 랩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휴지 떨어지고 그런 거 조금 야금야금 사다 보면 또 없더라고요. 에휴. 그런 거 다 사고도 플러스일 때 그땐 진짜 흥 오릅니다. 정호준님께서 마트에서 삼겹살 반값 세일 선착순 3분 외쳤는데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제가 3인 안에 들었을 때 흥이 솟아요. 아 이거 뭔지 아는데 그 달려갈 때 약간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같이 달려갈 때 근데 약간 그런 거 알아요? 나는 빨리 걷고 있는데 뛰는 건 좀 오바야. 근데 옆에 아주머니도 뛰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되게 빨리 걸어. 근데 또 뛰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뛰면 저 선착순 안에 들어갈 수 있어. 확실해. 근데 못 뛰겠어.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빨리 뛰고 옆에 아줌마가 또 빨리 걸으면 나도 조금 더 빨리 걸었다가 이렇게 됐다가 조금 그 사이에 내가 정말 미세한 차이로 먼저 도착했을 때 그럴 때 약간 아주머니가 살짝 뒤로 서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쓱 설 때 그때 약간 희열을 느끼는데 그 애매하게 걸을 때 그때 좀 웃겨요. 민망하면서. 그래도 뭐 맛있게 사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아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5892님께서 기념일에 신랑이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하면서 카드 줄 때요. 응디도 백백 공감하시죠? 헤헤헤. 저는 카드까지는 안 주더라고요. 카드는 안 주는데 뭐 사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내가 신랑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하면서 카드를 싹 내밀 때 와 그때 좀 약간 흥이 차오른다기보다는 멋있다. 오예. 땡 잡았다. 돈 굳었다. 아 이게 흥이 오르는 건가? 좋죠. 좋죠. 남편분들 화이팅.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신유의 그대와 삼바 그리고 박구윤의 나무꾼.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으로요. 차지연의 갈무리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따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터널에서 월계 1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도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이 강변북로 이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까지 15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양지에서 용인까지는 9km 어렵습니다.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도 감곡에서 여주분기점까지 13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에이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그렇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0: 오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예민한 건 뭘까요? 바로 청각이라고 합니다.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촉각이지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360도 감지 가능한 건 청각뿐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들리는 소리로 나의 안전을 확인하곤 합니다. 아는 소리에는 편안함을 느끼다가도 귓가에 낯선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심박수가 빠르게 오르면서 몸이 본능적으로 경계 신호를 켜는 거죠. 새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할 때, 반가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면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을 쭉 빼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깊은 잠에 들기 전까지 바쁘다 바빠인 감각이 바로 청각입니다. 지금부터 딱 2시간 아는 소리, 아는 노래에 잠시 기대서 같이 쉬어가 보는 건 어떠세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5월 4일 월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들리나요? 태연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감 중에 잠들기 전까지, 잠들기 직전까지 끄는 게 안 되는 감각이죠. 청각. 예민한 분들은 잘 때도 듣는 귀가 깨어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실까요?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아는 소리, 편한 환경에 나를 두는 게 좋다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주말과 어린이날 사이에 끼 월요일이라 휴가를 냈든 안 됐든 더 바쁘게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아는 노래 많이 챙겨 들고 왔습니다. 들으면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라라랜드에서는 5월 가정의 날 특집 전국 가족 자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가족에 대한 얘기들, 또 사랑스런 추억들 2부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1부에는 주말에만 열리는 코너죠. 청풀리. 청풀리를 이틀 더 연장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은 청풀리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콩디에게 말 거는 법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페페 주문.
7: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8: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9: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1: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고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사연들이 많이 도착했어요. 김혜영님, 보니 언니, 언니 만나려고 KBS 콩을 깔고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했어. 나를 만나려고. 저 같은 사람은 많겠지만 인상을 하나 써봅니다. 언니가 제 이름 한번 불러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소원이 없겠어. 우리 김혜영님, 오늘 첫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커피 선물도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민님이 보내주셨어요. 뽀니 언니, 신랑 덕에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신랑이 라라랜드의 빅팬이거든요. 일하다가 3시 50분쯤 되면 어? 누나 올 시간이다. 이럽니다. 요즘 일이 좀 힘든 시기여서 기운 빠져있는 신랑한테 힘내라고, 잘 이겨내자고 전해주세요. 신랑 이름은 박형천입니다. 우리 박형천님께서 이번에 라라랜드 빅팬이라고 지금 아마 듣고 계실 것 같네요. 그래서 깜짝 이벤트 하고 싶어서 아내분께서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형천님 그리고 경민님 두 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웨스트 메도라는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콩디.

님, 제주도 월정리 카페에서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아우, 월정리 카페 분위기 또 짱이지. 콩대님 목소리가 눈앞에 보이는 파도와 어울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어울립니까, 궁합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제가 제주도 월정리 카페 분위기가 어떤지 알거든요. 제가 혼자 스스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 메도우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정경환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백지영 그리고 태견이 함께 부릅니다. 내기의 캔디.

김지은님의 사연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대학생 딸내미가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을 간다고 했었거든요.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다가 급 궁금해서 멤버가 어떻게 돼? 하고 물었더니 여자 셋 남자 둘이라네요. 남자애들도 같이 간다고? 했더니 걔들 중 하나가 지가 좋아하는 애래요. 커플로 돌아올 거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말에 빵 터졌습니다. 오, 좋다. 따님이 성격이 아주 걸음망 없이 쉬워.

시원합니다. 그래, 딸아. 성공하길 빈다. 우리 어머님도 너무 멋지다. 김지은 님도 아주 나이스합니다. 넌내 딸이 확실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건강한 여행, 이쁜 추억 많이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때쯤 되면 응원 많이 많이 해줘야 됩니다. 0785님, 저는 5학년 학생입니다. 엄마 때문에 듣게 됐대요. 이번에 라라랜드 이모의 방송을 잘 듣고 힘을 내고 있다고. 초등학교 5학년이 힘을 내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리고 김선아님이 주셨어요. 중3 아들 중간고사 끝났다고 한게 엊그제 같은데요. 곧 졸업사진을 찍는데요, 콩디. 벌써요? 빗질 자주 하면 머리카락이 빨리 난다면서 매일 거울 보고 빗질을 합니다. 같은 학교 이 여사친이 화장도 해주기로 했대요. 대가로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했다는데 그냥 여사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아들에겐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겠죠? 하시면서 김선아님 주셨습니다. 오, 계속해서 매일같이 빗질해 주면은 두피에 굉장히 순환이 잘 돼서 머리카락이 건강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여자들은 가방 속에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 빗이잖아요. 매일 이렇게 머리를 빗는다고 하죠. 그래서 보면 모발이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빛깔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선아님, 이 아들의 추억의 한 페이지가 근사했음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지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버스를 탔습니다. 콩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부산 107번입니다. 107번 기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하시면서 호지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의 107번 기사님, 감사하고요. 늘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부터 6시, 저희 문이 따뜻하고 굉장히 밝은 그런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홍은경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나른해지기 딱 좋은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깨워가 볼까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주말과 빨간 날 사이에 낀 월요일이라 어쩐지 평소보다 더 고단한 기분이 드십니까? 어떤 노래를 들어야 이 오후가 상큼해질까? 이런 생각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곡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청플리.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틀 더 연장을 했습니다. 오늘 청플리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오정숙님.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평일은 매일이 우당탕탕의 연속입니다. 아이 학교나 학원에 보내야죠. 남편 출근시켜야죠. 드디어 혼자가 되면 그때부터 집안일 시작입니다. 앞치마 야무지게 하고 설거지 시작합니다. 설거지 다 하고 나면 청소기 돌리기 시작합니다. 몸을 부지런히 쓰다 보면 체력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노래 그리고 커피. 냉장고에 시원한 캔커피 꺼내 마시고 라디오 볼륨을 쫙 올리는 게 저의 오후 루틴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청플리에 저만의 노동요를 넣어봤습니다.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핑클의 자존심, SES의 감싸 안으며 노래 틀어주시면 신나게 따라 불러볼게요.

오정숙님의 청풀리였습니다.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핑클의 자존심, SES의 감싸 안으며 이렇게 세 곡이었었고요. 아이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앞치마 메고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똑같은 루틴이에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인데 그 안에다가 아주 현명하게 노래와 커피를 넣으셨습니다. 이 조미료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이한미님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별 보러 가자며 연락을 했더라고요. 천문대에 가면 밤에 별을 볼 수 있대. 내가 예약했으니까 우리 가자.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낭만을 채우자는 친구 말에 그래 가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천문대에 가서 별 구경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까만 밤하늘에 뜬 별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고등학교 시절 야자 끝나고 친구랑 집에 걸어가면서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곤 같이 노래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이 확 나서 옛날 얘기도 한참 나눴습니다. 그 시절에 친구랑 듣던 노래들 오늘 청풀리에 담아보았어요.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우리 추억여행 같이 해요 콩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잠깐.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이번에 라라랜드 이한미님의 청풀리 들어봤습니다. 비비의 하늘땅 별땅, 일기예보의 좋아좋아, 여행스케치의 별이 진다네였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오정숙님, 이한미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랜드 오늘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최하나님이 이 노래 라라랜드에서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어요. 박진영의 허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안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부안 나들목 부근으로는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주춤하고요. 송악에서 서평택 분기점까지는 12km 어렵습니다. 더 지나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9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여주 분기점부터 월곡 분기점까지 총 30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은 서원주 나들목에서 지정 3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1600-0255 포스코 ENC.
5: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사랑하기 때문에
10: KBS.
11: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듣고 왔습니다. 뽀누님 잘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매일같이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요 17년 5개월 근무한 직장에 사직서를 냈고요. 혼자 제주도로 와 있습니다. 며칠 잘 쉬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와서도 이번에 라라랜드 빼놓을 수 없네요 하시면서 5244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충전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일로 또 원하시는 일로 방전 아주 건강하게 또 해보셔야죠. 최수빈님 동네 한 바퀴 뛰고 들어와서 샤워를 싹 하고 아우 개운하시겠습니다. 살얼음 동동 뜬 식혜 마셔 맛있겠다. 식혜 마시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비빔면. 콩디는 비빔면에 오이랑 달걀 넣어요? 하셨는데 저는 옵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오이하고 달걀 꼭 넣고요. 짝꿍으로 만두도 튀길까 생각 중입니다.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최수빈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을런지 모르겠네요. 아, 오늘부터 이틀간 라라랜드에서는요. 5월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가족자랑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가족 자랑 사연들 잠시 후에 하나씩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이게 좋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귀요움귀요움한 순간을 기록해봅니다. 전국 가족 자랑.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청아하게 치고 싶다.

실로폰도 아주 그냥 청하게 잘 치는 이분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5월 가정의 달 특집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우리 가족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대신 자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제목도 전국 가족 자랑으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정승원님. 저는 조금 엉뚱한 우리 엄마를 자랑해 볼게요. 콩디. 얼마 전에 경로당에 다녀오신 엄마가 한숨을 푹 쉬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엄마 휴대폰만 구형이더라. 아휴, 다들 최신폰? 그런 거 쓰던데. 엄마는 아휴, 구닥다리야.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사드릴 수가 있나요? 바로 휴대폰 매장에 달려가서 최신폰을 뽑아 드렸습니다. 집에 와서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전화를 걸고 받는 것부터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엄마, 잘 들어봐요. 전화벨이 울리면 여기에 화면에 수화기 모양, 이거 보이지? 이걸 손가락으로 툭 밀면 돼. 툭! 쉽지? 설명을 드리고 받는 거 한번 해보자면서 엄마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우리 엄니, 화면에 뜬 수화기 모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시고는 입으로 그러시더라고요. 툭! 안 되자녀! 툭! 안 되자녀 이거! 그렇게 입으로 소리내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툭! 화면을 밀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화기 모양을 손가락으로 밀면서 입을 툭 소리까지 내셔서 또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밀면 되는데 왜 툭 소리까지 내시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엄마 웃기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전화 받는 거는 물론이고요. 문자도 하시지만 엄마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엄마가 툭 하던 소리가 생각나서 요즘도 가끔 웃습니다.

전국 가족 자랑.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정승원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귀여우시죠? 먼저 듣고 온 곡은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였습니다. 저도 엄마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오래전에 최신폰으로 바꿔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모티콘도 골라서 다운받아서 골라서 보내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리고 사진 전송도 하시고 그리고 가끔은 이 영어로 바꿔서 아주 간단한 그런 영어도 보냅니다. 영어로 답을 하세요. 참 처음에는 너무 불편해 하시더니 이제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휴대폰을 저희들처럼 가지고 놉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어머니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인공 또 만나보겠습니다. 김남민님이 주신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를 자랑하고 싶어요, 콩디. 아빠는 다방면으로 운동을 잘하십니다. 헬스, 러닝, 등산, 테니스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뭘 해도 오래 못 간다는 거죠. 헬스에 푹 빠졌을 때는 방

칸을 운동기구로 꽉 채우셨어요. 테니스에 빠졌을 때는 장비를 싹 사다가 몇 번 즐기고는 방치. 등산에 빠졌을 때는 등산복에 스틱까지 구입을 해놓고 방치. 러닝에 빠졌을 때는 러닝화에 무릎 보호대까지 사놓고 어떻게 해요? 또 방치. 뭐든 시작을 했다 하면 장비부터 사야 되는 바람에 결국 엄마한테 크게 혼나셨죠. 어이 남편, 하나를 정해서 해. 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야단이야. 정신 사납게. 아니 우리 집이 200평이야? 아우 정말. 물론 아빠도 엄마에게 지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파서 방에만 누워있으면 좋겠냐고, 두루두루 취미를 즐기는 게 얼마나 건강한 건 줄 아냐면서 소신 있게 자기만의 길을 가고 계시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건강한 건 자주 싸워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저 아빠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봅니다. 아빠, 파이팅입니다.

김남미님이 아빠 자랑과 함께 신청하신 곡은 이문세의 옛사랑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이 가는 그런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뭘 하나 했다 하면 4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장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는데 우리 엄마가 늘 그럽니다. 야, 네 집이 200평이냐? 어? 그 장비만 사도 둘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저하고 아버님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다음 주인공은 익명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이시길래 익명으로 보내셨을까요? 강라라님이 되겠습니다. 콩디, 저는 꼭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언니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랬거든요. 경기도 시흥에는 유재석보다 웃긴 사돈 어른이 살고 계십니다. 조카 돌잔치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언니랑 돌잡이 용품을 확인하는데 돌상에 가장 중요한 실이 없더라고요. 돌잡이 용품에 축구공, 또 판사봉, 마이크, 연필, 돈 골고루 있는 걸 보고는 형부가 그냥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실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사돈 어른이 안 된다고 말리신 거죠. 에이, 그건 아니지. 실이 없으면 되나? 잠깐 기다려봐. 그러더니 어디선가 실을 구해서 들고 오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실뭉치를 구해오신 거야? 하고 받아서 상에 올려 놓으려고 보니까 실이 물컹물컹한 거예요. 알고 보니 실이 아니라 잘 삶아진 소면이었던 거죠. 멀리서 보면 아무도 몰라. 똑같이 하얀색이잖아. 그냥 실인 걸로 하자. 어? 시작해 얼른. 언니의 시어머니는 저 양반이 진짜 하며 연신 손 부채질을 하셨고 형부는 얼굴까지 빨개져서 아버지 좀 하며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족은 빵빵 터져서 웃음을 참느라 아주 혼났습니다. 조카는 사돈 어른이 가져온 실, 아니 국수를 야무지게 집어들었고 모두가 박수를 치며 돌 잔치를 끝냈던 날이 떠오릅니다. 우리 조카 국수를 잡았으니 길고 건강하게 잘 크겠죠?

익명으로 요청 안 하셔도 될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었어요. 이어서 듣고 온 곡은 김건모의 핑계였습니다. 와, 이 아이디어 대처 아이템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멀리서 보면 소면이 실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이 삶은 소면을 또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주 재주가 좋으십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가정의 달 특집 전국 가족자랑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이금재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작은데 존재감은 가장 큰 6살 아들을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요즘 저를 따라하는데 맛이 들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읽어야 되는데 하고 한숨을 쉬면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밀고 옆에 와서 똑같이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 가는 게 왜 싫으냐고 물으면 그 조그마한 머리로 한 2초간 고민하고는 이렇게 말해요. 출근은 원래 힘든 거야. 아빠도 알잖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오늘 진짜 너무 힘들다 하고 말하면 요 꼬마 녀석이 제 옆에 똑같이 주저앉아 한숨을 쉽니다. 오늘 어린이집 진짜 힘들다. 이유를 물으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는 점심이 별로야. 둘은 친구가 내 장난감 가져갔어. 셋은 낮잠 자기 싫은데 선생님이 자꾸 자래. 힘들다. 낮잠 자는 건 좋은 거다. 아빠는 회사에서 자고 싶어도 못 잔다 라고 하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줍니다. 아빠,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주말에 제가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꼭 깨워서 출근 안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쉬는 날이라고 하면 6살 이 꼬맹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부럽다. 자기도 놀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들 덕에 웃고 아들 덕에 힘이 납니다. 저를 쏙 빼닮은 작은 어른과 한 집에 살아서 매일 웃고 웃는 요즘입니다.

0: 이금재님의 아들 자랑 사연에 이어서 거미의 어른 아이 듣고 왔습니다. 진짜 집안에 어른 아이가 있네요. 아주 마스코트 같고 예, 아들 덕에 집안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가정의 달 특집으로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중입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심혜숙님입니다. 저와 신랑은 벚꽃이 예쁘게 피던 봄에 만났습니다. 화사한 벚꽃처럼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가 저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제가 그날 딱 찜했거든요. 어허! 얘는 내 거다. 당시 제가 호텔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여직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에게서 훈남의 신입사원을 지키기 위해 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기다렸다가 우연인 척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기. 퇴근 시간이 달라도 그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퇴근 같이 하기. 회식 자리에서는 술에 취한 척 그에게 앵기려는 여직원들 차단하기. 저요. 3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그와 연인이 됐고 빠르게 서둘러서 결혼까지 골인을 했습니다. 어, 대박이시다. 제 딸도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로 잘생겼다고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야단입니다. 하지만 딸아, 아빠는 엄마의 남자란다. 세상에 네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디 많을까? 잘 한번 찾아보려무나. 성격 좋아, 매너 좋아, 돈 잘 벌어와. 취미생활 없어 집에 취미생활 없어 집에 일찍 들어와 빨래 청소 다 해주는데 얼굴도 박보검이라니. 저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요.
1: 찬 바람이 조금씩

와우, 러블리스의 아츄. 유승진 님이요. 아니 오늘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요? 감기 걸리려는지 재채기 나와요. 감기 조심하세요. 맞아요, 일교차도 심하고.

9734님 부모님 모시고 식사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린이날이라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고 저희는 곧 어버이날이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에 따뜻한 시간이었네요. 자, 이번 주의 주제죠. 휘성의

0: Yeah. It's all about love. About love.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ou.
0: 192, from me to you.
2: 거북이의 비행기 청해 주셨는데요. 4884님이 연천 구석기 축제에 다녀가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들이랑 놀러 갔다가 막히는 길에서 인디와 함께 드라이브 중입니다. 비행기 타고 집으로 슝 가고 싶네요. 아드님들 교육 잘 받았어요? 제가 그 어린 시절 사진 찾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 암사동 신석기 유적지에 갔던 사진 보고 한참을 들여다봤네. 아이고, 거북이의 비행기.

게스트인들이 추천해주신 오늘의 노래들 모두 좋았습니다. 뭔가 밝고 희망찬 5월을 닮은 노래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인음악가게 마무리하고요. 배달음식 교환권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선곡표 있어요. 거기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문의 코너로 가셔서 성함이랑 휴대전화번호 11자리를 꼭 본문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스테인 꿈나무상은요,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읍시다.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예예.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9: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8: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월요일 저녁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정은혜님께서는 5월에 미션 완료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을 방문해서 식사하고 꽃과 용돈을 드렸고 중학생 아들이 어른들께 재롱도 보여드렸어요. 양가의 막내라서 뭘 해도 예뻐하셔가지고 중학생인데도 용돈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어린이날 끝! 지갑은 얇아졌지만 어른들도 좋아하시니 마음이 가볍네요. 중학생 아드님이 초등학생도 아닌데 야 진짜 은혜님은 벌써 5월 행사 성황리에 종료하셨네. 성료라고 하죠. 와 마음 엄청 가벼우시겠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노래 추천. 오늘의 꿈나무상은 어떤 노래일까요?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를 골라주셨네요. 택배 배송 중인 여자 기사입니다. 얼른 퇴근하고 싶네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얼른 퇴근하셔서 따스한 어머니 품에 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미화님께 꿈나무상 드리고요. 배달음식 교환권도 보내드립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봬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이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반대 하남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6km가량 정체 꾸준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만 8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덕평에서 용인까지 16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이후로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는 9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월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입니다. 2부 첫 곡은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였어요. 이 노래는 우리 새싹문자 특별회원님께서 청해 주셨거든요. 사연은 퇴근길 이 노래가 생각나요. 오늘도 고생한 나 잘했어. 오늘 되게 뿌듯하셔. 오늘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잘 마무리한 것 같아. 야, 그 고비고비 잘 넘어와서 지금 퇴근을 하는 거야. 아, 특별회원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편의점 쿠폰 보내드리면서 예, 그 마음에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펄스는 좋겠다. 특별회원님께서 이렇게 노래 생각도 해주시고 부럽다. 근데 이 제목이 되게 좋다.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그죠? 이보다도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억만금도 필요 없고. 정말 좌우명, 가훈 같은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였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됐잖아요. 조금 있다간 저의 감미로운 허밍으로 풀어보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장면도 이어지죠. 아, 아름다운 요즘 풍경 사진도 좋고요. 스트인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베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립니다. 자, 스피드바 퀴즈 시작하기 전에 내일 예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선 1부에서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고요. 자, 5월 5일 내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드인과 재밌는 시간 보내고 싶어서 준비한 특집입니다. 스드인 꼬꼬마 사진전. 귀여워. 자, 고이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한 장씩 챙겨 보내주세요. 저의 어린이 시절을 전격 공개합니다.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귀여웠어요.
1: 몇 살 때 어디 어디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0: 이렇게 간단한 설명과 함께 스드인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내주시면요, 소개된 분들께는 모두 다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어른이들 선물 다 챙겨드릴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1부 때도요, 그 휴대전화에 어린 시절 사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사진첩에 있겠죠. 그래서 댁내 또 본가 방문하셔가지고 오늘 밤에 얼른 가세요. 가셔가지고 이제 사진첩 뒤져가지고 거기서 사진 찰칵 찍어서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구경하고 이야기 나눌 테니까 사진 공개가 가능한 분들만 참여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이제 정말 스비뚜바 퀴즈 시작합니다. 쇼리 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again. 수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아이스 헤이즐넛 라떼 쿠폰 아에라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오랜만에 음을 한번 잡아봅니다.

0: 스피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바로 듣고 온 노래는 김민종의 Endless Love였습니다. 힌트곡이었습니다. Endless Love. 자, 오늘 하우 정말 이 착각하신 분들의 오답이 정말 예, 넘쳐납니다. 5939님 일단 그렇죠. 상품 소개 먼저 따라해 주셔야죠. 새침한 아헤라쿠. 예,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아헤가 뭐 아이스 헤이즐넛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어린 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안 돼 어린 아이라고 요걸 뜻에 아헤라쿠 약간 이런 느낌. 예, 어머니의 음성이었어요. 박현진님, 저 방금 전에 카페라떼 먹었어요. 갑자기? 이건 그냥 예, 그냥 안부죠. 예, 안부 문자 보내셨습니다. 아, 카페라떼, 카페 헤이즐넛 라떼 쿠폰 했으니까. 네. 자, 설지원님, 고유진 씨 노래, 인디도 어울려요. 아유, 어디 감히? 아유, 진짜 힘듭니다. 고유진 씨 노래는 엄청 예, 정말 예, 예. 고유진 씨 노래인지 아셨네. 아직 정답 발표 안 했는데, 오, 역시. 2674님, 김건모의 핑계. 이건 너무 아니잖아.
1: 내게 그런 핑계 있었지만 입장 바꿨네.
0: 이건 어디가 비슷하냐. 네. 자, 0399님, 매일 듣던 인디 목소리를 퇴직 후에는 못 듣다가 요즘 꽃놀이 다니면서 다시 챙겨 듣고 있어요. 여전한 인디 반가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듣기 챙겨 듣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정답은요,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이요. 아쉽습니다. 예, 반갑긴 한데 아깝습니다. 자, 미러님. 와, 앞에는 영어 미러고 뒤에는 우리말로 미러야. 푸시. 오. 자, 플라워의 Endless Love. 스펠링 맞겠죠?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폴리로 들렸네. 다시 묻혀. 예. 스펠링은 정말 정확했거든요. 와,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진짜 또박또박인데요. 예, 아니었습니다. 자, 힌트곡을 듣고 예, 오해를 잘못 생각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좀 높아졌던 그런 오늘 스피드바 퀴즈.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플라워의 엔들리스입니다. 엔들리스까지. 예. 엔드 끝 레스 손실 접사 엔들리스 끝이 없어진. 예.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도 2PM의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우리말로 다시 하면 다시에 다시에 다시에 다시 끝도 없이. 예. 그래서 정답은 그냥 엔들리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엔들리스 러브라고 보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 좀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도 룰은 룰인 게임. 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플라워의 Endless. 세상 문자 0305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Endless Flower. 저도 한때 이 노래 하루 종일 들은 적 있어요. 왜? 지금 들어도 좋아요. 와, 노래방 1등곡이에요. 1등곡. 예. 7142님 축하드립니다. 플라워 Endless. 우리 땐 플라워 고음 정도는 소화해야 아이고 노래 좀 하는구나 했었더랬죠. 그죠? 지금도 그래요. 4799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 더. 플라워의 엔들레스. 고등학생 때 좋아했던 노래예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때 추억들이 생각나는 듯하네요. 노래의 힘이란 대단해요. 그죠? 친구들이랑 목청 높여서 같이 막 재창하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배상미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분 호명했고 여기 여섯 분 더 모셔서 아이스 헤이즐넛 라떼 쿠폰 아에라쿠 보내드리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물방에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글쓰기 클릭하시고 본문에다가 꼭 남겨주세요. 그럼 그 노래 플라워의 엔들리스 듣고 옵니다.

오늘 스비트바 퀴즈 정답곡 플라워의 Endless 들려드렸습니다. 팀 이름도 플라워야. 너무 아름답죠. 플라워인데 이렇게 절창을 하십니다. 김민수님, 우리 유진이 형님 레전드죠. 아, 뿌듯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가수의 노래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 진짜 내가 칭찬을 받는 것 같고 정말 좋죠. 감자칩 공장님, 오우 공장장님이시네. 이 곡 들으면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버려. 그러게요. 참 락발라드 그때 이게 2010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뭐 SG 워너비 노래도 그렇고 그, 예. 하여튼 다 뭔가 이 가사만 봐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가져가 미련 없이 이 세상 떠나갈게 안녕. 이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정말 끝도 없는 사랑.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랑. 예. Only one. One and only one. 9659님. 어제 노래방 가서 불렀는데 스트레스 팍 풀고 왔어요. 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왔다니까요. 지난번에 혼코노 혼자 코인 노래방 거의 가봤었는데 딱 차트에 있더라니까요. 우리 때 노래들이 떡하니 자랑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요. 변함없습니다. 선우진님, 남자라면 꼭 한 번은 불렀던 노래 목에 핏줄 터져라 불러봐요. 그래야죠. 멋있게 약간 징이 박힌 가죽장갑 딱 끼고 마이크 굳게 쥐고 막 그냥 늘 사랑해. 김정민 형 생각난다. 김보경님, 인디 목소리로 완곡 듣고 싶다 하셨어요. 예, 한번 불러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 뭐 특집 때나. 왜냐하면 노래 가사가 너무 스트인에게 바치는 가사예요. 예, 끝도 없는 사랑, 징글징글한 사랑 아주. 끝까지 쫓아가. 진짜 두 눈 감을 때까지. 스비트 바퀴즈 계속하는 거지. 끝까지. 예. 7121님. 대체적으로 옛날 노래들이 진짜 노백인 것 같아요.

진짜 트루 러브. 이게 노백이라고 방송 적합 용어로 우리 센스 있는 7121님 적어주셨는데 여기 요즘 유행어로 노빠꾸. 되돌아가지 않죠. 직진. 진짜 트루 러브. 맞아요. 그런 가사들이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의 세기말적 사랑. 예. 2000년 되기 직전. 예. 그렇죠. 무모한 사랑이라는 고급 용어를 우리 PD님께서 제시해 주셨네요. 무모한 사랑. 그런 사랑의 노래. 요즘도 나올 텐데 이 락 발라드라는 장르가 예, 다시 이제 돌아오는 유행은 아직 좀 남은 것 같아요. 언젠가 또 유행이 돌고 도니까 우리 앞에 딱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들려드리고요. 와, 이 노래들도 노래방입니다. 기가 막혀요. 이 노래들도 자, No Back 사랑, True Love 그리고 오늘의 장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그리고 시아입니다. 미친 사랑의 노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옵니다. 오늘의 장면.

3914님 나흘을 놀았는데 내일 또 놀아요. 아, 좋으시겠다. 정말 정말 좋아요. 목향 장미를 보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 이렇게 좋은 밤 어떻게 표현을 할까? 아, 뭘 보내지? 아, 하다가 5월의 상징 장미꽃, 그 중에 목향 장미. 야, 이렇게 햇살 좋은 곳에 정말, 야, 이 목향 장미구나.

우리 가족들 수아수민이랑 아무 걱정 없이 아름답게 많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빛과 소금의 혼자만의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의 장면 우리 스탠들의 일상 만나봤는데요. 너무 아름답죠. 일단 우선 목향 장미 사진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고혜경님이 목향 장미가 풍성하게 피었네요. 너무 예뻐요. 와, 이렇게 또 배운다니까. 저 목향 장미인지 몰랐어요. 덩굴 장미군요. 노란 색깔에 진짜 그야말로 그 목향 장미가 쏟아지는 느낌이 있네요. 덩굴 장미니까. 그 결혼식장, 야외 결혼식장에 이렇게 막 치장되어 있을 법한 그런, 와, 멋진데. 목향 장미. 아, 좋은데. 김태희님. 아, 내일 우리 부모님도 결혼 기념일인데. 우리 아빠도 얼른 스드인에 문자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올라라면. 우리 김태희님 이렇게 속마음 토크를 잘 적어 보내주시거든요. 예, 아버지한테 귀띔 해주세요. 문자

보내셔서 아버지 예 안혼 점점점 예 이렇게 아 결혼 기념 5월에 결혼 기념일 맞으시면 아 진짜 그 결혼 할 때 날짜 잡을 때도 되게 심사숙고하고 길이를 택하고 막 이러잖아요. 5월에 식을 올리는 느낌. 야 진짜 최고인데. 박경자님. 어머나 누나가 마음이 어쩜 저리 착하고 이쁠까요. 그러니까요. 참 그 예전에 그리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형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밭에 이제 일하러 가시고 농사일하시고 이럴 때 그 부모님 대신에 키웠잖아요. 어부바 해가지고 막 막내들 키우는 셋째 누나 그 둘째 형이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밥 차려주고 이런 막 이런 거 아 이런 게 너무 정겹잖아요. 참 빨리 철이 들기도 하고 정말 그만큼 더 좀 착한 그런 느낌 단적으로 봤습니다. 야 이 케이크를 이렇게 진짜 너무 아름답고 예쁜 빵이어서 진짜 베이커리에서 빠는 빵 같았어요. 발음을 그렇게 틀려가지고 아, 재밌는데 나중에 놀림거리 될 것 같은데 빠는 빵. 박경자님 어머나 아 말씀드렸죠. 아 이렇게 5월에 참 따뜻한 오늘의 장면 잘 시작해봤습니다. 자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 겁니다. 우리는 또 예쁜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최진영의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그리고 김태형과 최원석의 For You.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어린이날 기념 스팀 꼬꼬마 사진전 꼭 참여해주세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제는 덕소산에서 강일까지만 5km 짧게 주춤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덕평에서 용인까지 15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지나 동수원에서 북수원 또 부곡에서 둔대분기점까지 각각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일죽에서 모가까지 7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8km 정체에 남아있고요.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매송 또 일지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짧게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가족이란 함께 상을 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함께 상을 들려면 먼저 걸음의 속도를 맞춰야 하죠. 한 사람이 앞으로 가면 한 사람은 뒷걸음질 쳐야 하고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땐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놔서도 안 되죠. 한 발 또 한 발 그렇게 같이 가는 게 가족입니다. 내일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마음 쓸 일 많은 한 주인데요. 오랜만에 다정한 시간 보내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정성을, 마음을, 시간을 들여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Sister Sledge, We Are Family.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5월 4일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함께 상을 맞들고 가는 게 가족. 예. 현실에서는 거기 좀 제대로 들라고, 너나 똑바로 들어. 예, 이러다가 상 위에 올려둔 그릇을 다 예, 떨어뜨리게 일수죠. 여러분한테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요? 몸만 가까운 타인 같다가도 어떨 때는 나의 일부 같기도 합니다. 이번 주만큼은 상 들다가 서로 발등 찍지 말고 예, 보폭 한번 제대로 맞춰보시죠. 전주 드림팝 가족 여기 출첵이요. 예, 김민지 씨, 박가연 씨, 저희 집은 꿈디 들으려고 8시 전에는 밥 다 먹고 다시 서요. 아, 부담스러운데? 예. 밥 먹는 속도를 맞춰가는 거죠. 예. 김은 씨, 남편은 밥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맞추기 힘들어요. 뭐 이것뿐입니까? 가족들 나들이 가면 지금은 많이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 보면은 저 앞에 먼저 가 계시잖아요. 예. 왜 그렇게 떨어져서 가시는 거야? 항상.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좀 보폭을 맞춰야 되는데 걸음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예. 아, 권순미 씨, 저녁 먹고 처음으로 집 옥상에 올라왔는데 집 주변 뷰가 예, 너무 예쁘네요. 처음 올라와 본 집 밖 풍경은 저녁이 되어서도 예쁜데 낮에는 더 예쁠 것 같아요. 꿈디의 맛집 선곡도 이 분위기를 더 예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찬부 씨는 예, 처음 오신 분 같죠? 예, 인사를 또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생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와 도넛 쿠폰 준비해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Sly and the Family Stone, Family Affair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4일 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수진 씨, 저희 집도 그러네요. 왜 그렇게 따로 국밥같이 가는지. 그래도 누가 봐도 다 가족인 거 알아요. 예, 따로 가도. 그렇죠. 저 집은 가족이네. 아, 조혜영 씨, 우리 아빠 저 먼저 빨리 걸어가세요. 예, 저도 엄청 빠른데 아빠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신승리죠. 예, 아버지의 정신승리. 나는 절대 같이 안 가겠다. 아, 5201님. 딸의 29번째 생일입니다. 생일밥도 못 먹고 새벽같이 서울로 출장 갔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혹시 관광버스 타고 오니까 듣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근데 예 월요일인데 월요일 느낌이 안 나요. 회사를 왔는데도 예 휴가들을 많이 내서 그런지 내일까지 이제 쉬는 저기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주차장도 좀 텅텅 비었고 월요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억울했습니다. 아니 원래 나와서 방송하는 날인데도 왜 나만 그런 거야? 나만 멀리 저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래도 좋네요. 예, 이렇게 좀 약간 호젓하고 월요일인데 이런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자, 5201님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동은 씨, 이번 어린이날은 저희 가족도 쉽니다. 그 차이니스 레스토랑 아시죠? 예, 이동은 씨. 장사하고 처음으로 어린이날에 쉬어요. 저도 어린이처럼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행운목 황금죽이 나란히 꽃이 피었어요. 꽃 모양도 꽃 향기도 똑같은데 향기가 너무 진해서 집안에선 향기에 취할 정도입니다. 멀리서 맡으면 정말 은은하고 좋은 향이에요. 꽃이 피면 행운이 온다는데 가족 모두 건강하고 식당도 계속 잘 되길 빌어봅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5일이면 대목 아니에요? 네. 중국집은 대목인데 야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용단 하긴 쉬셔야죠. 예. 남들 쉴 때 한 번쯤은 좀 쉬어보기도 하셔야죠. 그렇죠? 예. 자, 이동은 씨한테 오랜만에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씨, 저희 집 베란다 뷰도 수원 화성 행궁입니다. 야경이 아주 아주 좋답니다. 이사 절대 안 갈 거예요. 와, 수원 화성 행궁이 보인다고요? 우와. 조명이 진짜 멋지던데, 예. 재작년인가 언제 한번 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어우, 그러시구나. 좋은 데 사십니다. 부럽습니다. 2630님, 오늘은 시부모님께서 23년 된 날띠 낡은 베란다 빨래 건조대를 스텐 건조대로 교체해드리고, 시부모님께 가서 예, 스텐 건조대로 교체해드리고 왔습니다. 왜 이리 뿌듯할까요? 예. 튼튼하죠. 그리고 저기 그 플라스틱은 또 오래되면 예, 부서지기도 하고 또 때가 많이 타요. 예, 때가 많이 타서 이게 보기가 좀 그런데 그 위에 고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잘하셨습니다. 아. 빌 메들리, 제니퍼 원스, The Time of My Life 신청하셨고요. 필 콜린스, 필립 베일리, 이지 러버까지 두 곡 듣죠.

빌 메들리, 제니퍼 원스, The Time of My Life 2630님이 신청하셨고요. 필 콜린스, 필립 베일리, Easy Lover 들었습니다. 3077님,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어떤 선물을 사줄까 행복한 고민을 하던 중 오늘 9살 아들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됐네요. 근데 거기에 글쎄, 아빠는 배 나온 슈렉 같고 엄마는 잔소리 마녀 같다. 이놈 딱 걸렸어. 내일 국물도 없다. 정말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그새 미리 사놓은 선물 꾸러미를 만지작거리고 있네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귀엽네. 예, 배 나온 슈렉. 예, 잔소리 마녀. 아, 예. 그림은 안 그려놨나요? 귀엽다. 예. 요거를 가지고 또 너무 이렇게 밀당하지 마세요. 예.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아휴 그냥 줄걸 괜히 후회하시니까 3077님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현성씨, 저 오늘 새우 됐어요.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요. 평상시 친정에서 김치랑 반찬을 얻어다 먹는데 오늘 올케들이 엄마 앞에서 싸우다가 자식들 단체로 친정 출입금지 당했습니다. 반찬 가지러 갔다 전 무슨 죄일까요? 엄만 그냥 다 꼴보기 싫으시대요. 예, 덕분에 컵라면으로 때운 중입니다. 아니 그러게 왜 참 진짜 예 어버이날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예 그나마 이영진 씨 혹시 이 노래 더티 댄싱은 아니죠? 예 갑자기 중학교 때 친구네 가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노래랑 그 집 분위기까지 같이 떠오르네요. 아 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요? 맞습니다. 예. 예 더티 댄싱 OST예요. 자 라이오넬 리치 Stuck on You.

저라드 졸링, Love is in your eyes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4일 월요일 밤 생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방인가요? 예, 안경옥 씨. 네, 생방입니다. 녹방 같습니까? 왜? 출근했는데요? 억울한데요? 생방 텐션은 뭐 다릅니까? 이제 생방을 녹방같이, 녹방을 생방같이. 그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아, 강중모 씨. 오후 근무 때만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오늘 한민족 방송에서 오후 뉴스 하셨죠? 아닌가, 목소리가 비슷했는데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오후 근무 때만요. 예. 오늘 한민족 6시 뉴스를, 예, 제가 했죠. 예, 5분짜리 뉴스. 아, 한민족 방송, 뭐, 아니, 들으시는 분은 계시는데, 뉴스까지 이렇게 챙겨드시는, 들으시는 분은 또 처음 봬요. 와, 뉴스 잘해야겠는데,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규영 씨가 전영록 선배님께서 통기타 치시며 자주 부르시는 곡, 저도 예,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 Stuck on You, 예, 말씀하신 거죠? 아, 이규영 씨도 기타 치시면서 잘 부르십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또 잘 부르는 건 딴 문제죠. 근데 잘 부르실 것 같아요. 4983님, 지난 연휴, 예, 5일간 일본 여행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도 호텔방에서 콩으로 드림팝 틀어놓고 들었어요. 문자 사연 참여하고 봤는데 통신사 변경 때문인지 안 돼서 아쉬웠네요. 좋은 곳으로 여행도 설레고 좋지만 제일 편한 건 역시 집인 것 같아요. 내일도 연휴라 너무 좋네요. 여행 가방 정리는 내일 할래요. 아유, 그럼요. 아, 여행을 가는 건 그렇죠. 예, 돌아올 편한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2630님, 이상호의 드림팝, 저 시험관 10차 배아 이식 성공했어요. 축하받고 싶어서 문자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그건 얼마나, 예,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요? 예, 마음고생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곡도 지금 Tonight I Celebrate My Love, 예, 피버 브라이슨, 로버타 플렉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예,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예, 몸 관리, 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2630님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희 씨, 아빠가 주말마다 집에 오시거든요. 예, 주말에 드림팝 들으면서 세탁된 빨래 널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이상호 목소리 아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나도 듣는데 왜? 그러길래 속으로 뭘 좀 아시네. 근데 내 낙을 들켜버린 기분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네요. 와, 듣고 계셨죠. 예. 이게 우리 딸이 뭘 듣나, 뭘 좋아하나, 예, 요런 걸 이제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와, 멋지시네요. 예, 멋지셔. 잘해드리세요, 아버지한테. 자, 4100님이 신청하신 FR David Long Distance Flight, 그리고 실비 바탕, 예, 까로 모차르트.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우리말 퀴즈입니다. 사사건건 다투려고 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것에 빗대곤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뉴턴 패밀리의 곡으로 힌트 드립니다. 쌈뜻 마리아 쌈뜻 마리아.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싸움닭, 2번 돌격대장, 3번 독불장군.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영약품.
3: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져 들으신 곡 뉴턴 패밀리 산타 마리아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싸움딸기입니다. 아, 3405님 제가 평소 우리 동네 싸움딸기라고 신랑이 한눈이라도 감고 다니랍니다. 아 쓰레기 아무데나 막 버리는 사람, 방향지시등 안 켜는 사람, 담배꽁초 도로에 버리는 사람 그냥 안 지나가거든요. 이건 쌈딸기 아니라 예, 정의의 사도인데 예? 어이구 이런 분이 있으셔야죠. 자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 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 리차드 샌더슨 She's a Lady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이라는 절기상 2파입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청정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기름램프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정체가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반포나들목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론 안성일대에서만 6km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정체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론 흥천이포에서만 짧게 정체 남아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 하번천터널 갓길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 내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 나를 여섯 글자로.
2: 그 콩심 콩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아 맞아. 우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3: 독방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3: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열일이.

0: 프랭크 시나트라 뉴욕 뉴욕 황지영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여기 뉴욕입니다. 아침이고요. 서울에서 운동하며 듣던 드림팝을 친구랑 뉴욕에서 들으니 너무 좋네요. 아, 부럽습니다. 예, 센트럴파크를 달리셨나요? 야, 지금 참 좋을 텐데, 그죠?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더워져요. 예, 뉴욕도.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3152님, 뜨개질하면서 처음 듣게 되는 방송입니다. 예, 그리고 항상 드라이브 하면서 듣죠. 오늘은 제주도도 쌀쌀합니다. 4949님, 1284님, 분당입니다. 운동하면서 달콤한 목소리, 음악에 힘차게. 예, 바람이 좀 오늘 많이 불더라고요. 예. 아, 7605님, 걷기 만보한 지도 한 달 정도 되니까 속도도 나고 땀도 나서 좋아요. 쉴 때 좋은 운동 습관 드리자는 건데, 예, 몸도 좋아지고 드림밥 들으면서 하니 마음도 즐겁고 일석이조 짱입니다. 예, 정미란 씨, 발끈하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생방 너무 감사해요. 내일 어린이들 두 제군들 끌고 나갈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네요. 예, 설레셔서 그러신 거죠. 내일이 천천히 오길. 예, 오고야 맙니다. 그냥 뭐 빨리 그냥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해치우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이고, 아이들은. 야, 내일은 뭐 날도 좋아서 어딜 가나 그냥 사람들이 정말 많겠는데요. 예.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예,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와, 5월 5일은, 어우, 예. 놀이동산은 아예 꿈도 꾸지 마셔야 됩니다. 예, 정말. 어, 그 놀이동산 가서 그 놀이기구 3개만 타도 선방이래요. 예. 3개가 뭐야. 와, 어딜 가실런지. 1621님, 퇴근길에 인형가게가 너무 화려해서 저도 모르게 입장, 500원짜리 두 판 했는데 귀요미 인형 뽑았습니다. 도파민 팡팡 터져요. 와, 예. 인형 때문이 아니라 이게 걸렸다는 게 정말 스릴있고 짜릿하죠. 예. 와, 이게 걸린단 말이야? 500원 두 판 했는데? 자, 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4: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영화 라라랜드의 출연진이 부른 Another Day of Sun 들었습니다. 윤진씨, 놀러나갔던 아들이 엄마 저녁 혼자 먹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고는 친구들 노는데 다시 놀러나가도 될까 하길래 엄마 생각해준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다시 놀다 오라고 보내줬습니다. 아우 진짜 야 이런 아들 없는데 그죠? 예. 진짜 이런 뭐 사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사소한 건데 이게 내내 아마 마음에 남고 뭉클하실 겁니다. 김선미 씨, 우리 막내 아들 이제 군대 가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으로 소고기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예, 논산훈련소 가는데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얘기하며 소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다녀와. 사랑해. 예. 내일 가는군요. 아 내일인가? 내일 아닐 수도 있고. 예. 뭐 조만간. 예. 그래도 뭐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울 때 안 가서 다행입니다. 건강하게 군복무 잘하고 예, 돌아오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태완씨, 10살 아들이 어느새 많이 큰 걸 느끼네요. 맞벌이 하는 동안 9살 여동생도 잘 챙겨주고 아이들이 너무 빨리 커서 아쉬워요. 키가 엄마 어깨만 해줬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요 갑자기 그냥 커요. 갑자기. 예. 연년생이군요. 예, 10살, 9살. 잘하면 이제 그 친구같이 지낼 수도, 한 살 차이니까 친구같이 지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남매도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진 않더라고요. 예. 잘 챙겨주는 거 보니까 아주 잘 지낼 것 같아요. 친구같이. 예. 김태환 씨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12님, 입안이 얼어서 며칠째 잘 먹지도 못하고 대화하는 것도 힘드네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까요?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입안이 허셨다는 건 피곤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건 푹 쉬시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예.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약을 드셔도 이게 잘 쉬시지 못하면 안 나을 텐데. 3943님이 신청하셨습니다. Keira Knightley, Lost the Stars 듣고요. Glenn Hansard, Margaret Aguilera, Falling Slowly.

글렌에서 The Margarita Iglova, Falling Slowly 예, 들었고요. 키라 나이틀리, Lost Stars 3943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황재영 씨가 어머, 저 오늘 못 듣고 있는 게 뉴욕 뉴욕 틀어주셨어요? 예, 감사해요. 한국에서 남편이 듣고 톡이 와 있었어요. 야, 그리워하셨구나. 예? 예, 구구님, 그 집 아들 부럽네요. 예, 우리 집 아들은 여자친구가 갑자기 만나자고 했다고 밥 먹다가 뛰쳐나갔는데, 에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이고. 7425님이 제 글은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래도 채널 고정. 아유, 그럴 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소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저희가 다 신청곡과 사연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으니까요. 예, 오늘 소개가 안 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 7425님한테 예, 커피 쿠폰. 네,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승 씨, 열무김치 담그려고 쪽파 다듬고 있습니다. 대화하느라 잠깐 소리를 줄였더니 처음 듣는 남편이 음악 볼륨 좀 올려달라네요. 너무 좋다면서. 제가 여기 음악 맛집이라고 알려줬어요. 호호! 듣는 귀가 있으시네요. 예, 이혜승 씨한테도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애니오 모리콘의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프랑스와즈 아흐디 Le premier bonheur du jour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4일 월요일 밤이고요. 생방송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206님, 중1 아들 생일이 2일이었는데요. 보통 때라면 집에서 공부하며 들었을 드림팝을 남도 투어 후 귀경길에 듣네요. 사춘기 아이에겐 부모

와의 안전거리가 법으로 정해진 건지 10m씩 멀어지곤 했지만 그래도 같이 잘 즐기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일부는 완도 해조축제에서 불꽃놀이를, 어제는 생일 2차로 진돗개 축제를, 오늘은 생일 3차로 강진의 푸짐한 한정식 식사로 알차게 뽀개고 갑니다. 내년 이맘때도 함께 떠나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게 아드님 생일 기념 맞나요? 아니, 중1 아들이 혼자 집에 있을 순 없잖아. 엄마 아빠가 여행가자 그러면 가긴 가야지. 중3만 돼도 안 가요. 예, 중3만 돼도 안 가는데, 야, 이거. 아니, 뭐, 아드님도 뭐 표정은 뭐 그랬겠지만 잘, 예, 그래도 즐기고 왔다면 다행인데, 이게 아드님을 위한 여행이었는지는. 아이고. 예, 잘하셨습니다. 예, 0206님한테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내년엔 안 따라갈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2612님, 아, 오랜만에 출첵해요. 드림밥 들으며 남편과 양념 바베큐 치킨 먹고 있습니다. 드림밥 들으니 참 좋네요. 오늘은 얼마 후에 이사갈 집이 비어있어서 점검하러 다녀왔어요. 아, 가족 건강 문제랑 이사가 겹쳐서 해결하느라 참 여유가 없었네요. 그러셨군요. 아, 이렇게 와주셔서 또 기억해 주시고, 예,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사도 잘하시고요. 예. 2612님한테도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7666님은 갑자기 왜 이 박수지 작가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은 거예요? 예? 혹시 박수지 작가 지인 아니야? 네? 일단 읊어봅니다. 밖으로 조용히 나가세요. 수상한 사람 없나 잘 보고요. 있으면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예, 네. 아이고. 박수지 작가 지금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 아주 그냥.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근데, 예, 뭐 이렇게 막, 아주 막 그냥 신박하진 않지만, 예, 잘 하셨어요. 아, 참 재밌으신 분이네. 예. 아, 4729님, 남편의 무성의한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자리 잡고 저는 안방 침대에 이어폰 끼고 드림팝 듣고 있습니다. 대문자 T의 경상도 남자인 남편, 이해해야지 하다가도 이런 게 계속 쌓이면서 서운함이 서러움으로 북받치네요. 아이고. 예. 자, 로드 스튜어트의 Have I Told You Lately 신청하셨고요. 9892님의 신청곡 브라이언 아담스 Please Forgive Me

4729님이 신청하신 로드 스튜어트 Have I Told You Lately 그리고 9892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브라이언 아담스 Please Forgive Me 9892님 너무 영하지도 않고 올드하지도 않은 음악들 참 좋습니다 요즘은 늘 드림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이거 없었으면은 나 저녁에 뭐 했을까 싶을 정도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구공장님 이번 달 결혼 29주년 둘만의 안동여행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 없이 살았네요 남편님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와 두 분 너무 젊으시고 멋지시네요 커피와 도넛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로이 오비슨 A Love So Beautiful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5: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월요일 밤 끝고 다즐의 키싱 뉴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1: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공간 만들기 코디너.
3: 코디너.
2: 공간 연출도 코디너.
3: 코디너.
2: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1: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2: 코디너.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사랑하기 때문에
9: KBS.
10: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나 자신을 향한다면 몇 배는 더 힘들겠죠. 그러니 평소에도 틈틈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은 남을 사랑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실수나 실패를 해도 실망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난 무엇을 원할까? 질문도 자주 던져보고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도움이 된다는데요.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충분히 관심 갖고 아껴주셨나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내가 만일 안치환의 노래 9622님 신청곡으로 5월 4일 월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김현우님께서 오프닝 들으시고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또 나아가야 하는 매일매일 밤그대가 위로가 돼주네요. 참 생각이라는 게 가만 냅두면은 그 관성 자체가 좀 부정적인 쪽으로 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자꾸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또한 에너지가 좀 들죠. 가끔은 에너지가 드니까 멍한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쉬는 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쉬시는 분들은 그런 날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73님,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만 신경 쓰다 보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예쁜 존재인지를 잊고 살더라고요. 실수해도 하나 배웠다. 힘든 일 생겨도 좋은 일 생기려나 보다 하며 다독여주니 긍정의 기운이 생기네요. 그렇다니까요. 사실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해줍니다. 내가 나한테 해줘야 그 말을 듣는다니까요. 이왕이면 소리내서 네, 머리도 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배상민님, 오늘 승진 발표 날이었는데 제 이름은 없더라고요. 속상해서 지금 족발시켜서 혼술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엔 정말 잘해야겠어요. 너무 기대하고 있어서 실망도 큰 것 같아요. 속상하네요. 왜 항상 승진은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는 걸까요? 아무튼 내일 출근 안 하시죠? 네, 족발의 혼술 괜찮은 힐링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냥 잊어버리시고 날려버리세요. 다음에 또 승진하면 되죠.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께 드릴 선물은 빰빠라밤 피자 콜라 피콜 세트 드립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이야.

오래된 노래 스탠딩 에그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2AM의 이 노래였고요.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샵 1061로 보내주시죠.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고요. 오늘 피자콜라 피콜 세트 드리고 있어요. 장은희님, 아버지가 용돈 보내주셨어요. 내일 어린이날이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어릴 적에 곰인형 못 사줘서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읽으면서 눈물 흘렸네요. 어버이날에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맛난 거 사드려야겠어요. 아이고, 어린이날 이제 다 컸지만 그 어릴 때 못해줬던 것들이 마음에 걸려서

용돈을 보내주셨다니 저도 너무 찡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그게 마음에 맺혀 있으셨나 봐요. 아, 은희님이 어버이날에 또 턱턱하게 효도를 하셔야겠네요. 오는 정 가는 정이 있네요. 9916님. 늦둥이 딸이 어린이날 졸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내일 어린이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이라 해당 안 된다 해도 그냥 기다린다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저도 어버이날 기다린다고 맞불 넣어야 할지. 늦둥이랑 아직까지 그냥 애기 같긴 해요. 그럼 중학생 된 거예요? 청소년.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어린이날 챙겨야 되는 걸까요? 사회적 합의가 돼 있나요? 확실히 초등학생은 맞는 것 같은데, 중학생도 용돈을 받는 집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끊기는 집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늦둥이니까, 이번 어린이날까지는 챙겨주시는 거 어떨까요? 박보람의 애쓰지 마요. 3573님 신청곡입니다.

어떤 날도 어떤 말도 루시아의 노래였습니다. 0299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박보람의 애쓰지 마요였어요.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있잖아,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우리 사이에 숨기는 거라도 있었던 걸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자꾸만 뜸을 들이니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다. 왜? 뭔데 그래? 빨리 얘기해. 오랜 망설임 끝에 친구가 꺼낸 얘기는 확실히 충격적이긴 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자 친구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화났어? 아니, 화난 건 아니고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 근데 너 진짜야? 왜 그랬어? 나의 엉뚱한 반응에 친구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웃음을 푹 하고 터뜨렸다. 아무리 봐도 좋아할 구석이라곤 없는 우리 오빠와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친구가 사귀는 사이라니. 내가 꿈을 꾼 건가 싶기도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왜? 뭐? 어쩌라고? 평소 오빠와 나는 딱 이 세 마디로만 대화를 하는 편인데 그날은 조금 길게 대화를 했다. 오빠, 나한테 할 말 없냐? 아, 얘기 들었구나. 그렇게 됐다. 아, 진짜. 내 친구한테 잘해라. 알았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 후로도 친구가 가끔 남자친구 얘기를 꺼낼 때마다 나는 친구의 남자친구가 오빠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곤 했다. 친구가 말하는 오빠와 내가 아는 오빠가 너무 딴판이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도저히 못 볼 것 같아서 어떻게든 피해 다닌 탓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계했던 건 혹시나 두 사람이 사귀다 헤어지면 난 어떡하지? 였다. 오빠는 그렇다 치고 내 친구와 멀어질까봐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무려 5년을 사귀었고 얼마 전 이번에는 오빠가 나에게 이 말을 꺼냈다. 있잖아, 너한테 할 말 있는데. 그래도 이번엔 그때처럼 큰 충격을 받진 않았다. 왜냐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오빠, 그리고 내 친구 수연아, 결혼 축하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오빠, 너 내 친구한테 잘해라. 아니, 이제 친구가 아니라 새언니가 되는 건가? 아, 이거 참 이래저래 적응이 안 되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브레이크의 노래였습니다. 임지은님께서 와 친구가 새 언니가 되다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상황이네요. 그쵸. 이거 드라마 내용이 있었죠. 이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네요. 김영애님 저도 고등학교 절친과 오빠가 사귄다는 걸 상견례 전에 알았어요. 엄청 당황하고 놀랐는데요. 다행히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잘 살아서. 아 이거 잘 못 살면 이거 어떡해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7535님. 제 친구가 우리 오빠 보고 괜찮대서 만날 때마다 오빠가 얼마나 얄미운지 세뇌시켜서 친구 정신 차리게 했어요. 각자 다행히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이고 이게 참 잘하신 건지 잘못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각자 잘 산다니 또 인연이 따로 있었나 봅니다. 오빠는 그 사실을 아나요? 그때 그러셨다는 사실을.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오늘은 얘기 나온 김에 나의 형제 자매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언니, 오빠, 동생 자랑해 주셔도 좋고요. 반대로 내 형제 자매의 이상한 점, 이해가 안 되는 면을 폭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저도 제 친구랑 우리 오빠 아니면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비슷한 상황인 분들도 얘기 전해주세요. 내 형제자매를 소개합니다.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0cm의 그라데이션 0329님 신청곡이에요.

빛이 나는 너에게 던의 노래 최윤경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10cm의 그라데이션이었습니다.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나의 형제자매를 소개합니다. 시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형제자매의 흉을 많이 보시는데 역시 예상대로 흉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오사구이님, 제 동생을 소개합니다. 남동생은 샤워하러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하는지 2시간이 걸려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다른 분들도 그러는지요. 혹시 그 남동생분께서 애인이 생기셨나요? 보통은 사춘기 남학생들이 말이죠. 좋아하는 여학생이 학원에 같이 다니거나 혹은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하고 학원 가기 전에 또 하고 향수를 엄청 뿌립니다. 네, 정말 이 집이 너무 이 향수 냄새로 진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공통현상인데 남동생분이 약간 예, 설렘설렘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혜윤님, 사우나 하나 2시간. 그러게요. 이거 진짜 건식 사우나도 이건 힘들 것 같습니다. 8792님, 제 고딩 동창이랑 남동생이랑 결혼했어요. 뭐 연하 커플이구나. 군대 갔을 때 같이 면회를 갔는데 그때 눈 맞아서 저 몰래 3년을 비밀 연애한 거 있죠. 배신감에 결혼 반대하려 했지만 용서했어요. 친구가 올케라서 너무 좋긴 해요. 싸우면 우리 집에 와서 좀 귀찮지만요. 싸우면 친정에 안 가고 예, 8792님네 집에 오시는군요. 아, 싸우면 시댁에 가는군요. 와, 예, 싸우면 시댁 가가지고 하소연하고. 근데 군대에 같이 면회를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때 친구분이 흑심이 있었네. 그냥 이렇게 멀리까지 면회를 가진 않거든요. 9632님, 저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오빠랑 같은 데를 다녔는데요. 모든 선생님과 오빠 친구들이 아, 네가 누구 동생이구나 단박에 알아봐서 좀 싫었었어요. 머리만 짧게 하면 오빠랑 판박이라나 뭐라나. 지금도 오빠랑 똑같다는 말 들으면 아니라고 소리쳐요. 가끔은 이런 남매가 있죠. 전혀 안 닮은 남매도 있어요. 진짜 안 닮았는데 어떤 남매는 이제 가발만 씌우면 똑같은 분들 있죠. 특히 이제 여자분이 남자 형제랑 그런 얘기 들으면 조금 기분이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봐도 너무 똑같다 싶은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0128님, 6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누굴 닮아서 저렇게 자상한지. 해산물을 외식하러 가면 새우도 다 까서 가독질 접시에 하나하나 다 놔주고, 다른 지역 살아도 저나 부모님 계신 지역 날씨가 안 좋으면 항상 아침 일찍 일기예보와 함께 건강 잘 챙기라는 연락을 보냅니다. 대단해요. 어머나, 이렇게 자상한 남동생이 실존합니까? 그 어떤 누나에게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약간 AI 속에 등장하는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이래요? 분명히 가족 중에 누굴 보고 배웠을 텐데 부모님이 그런 거 아닐까요? 자상하신 성격? 1904님, 누나가 진짜 진지하게 자기 외모

0: 사랑에 평가해달라고 해서 가족이 아니면 가까이 가기 싫은 외모라고 말해줬더니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냉정하게 평가해달래서 진짜 냉정하게 평가해준 게 잘못인가요? 네, 잘못입니다. 네, 절대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평가해달라라는 것은 냉정이라는 말 속에 굉장히 후하게 평가해달라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1004님이 정말 큰 잘못을 하셨네요. 1201님, 저희 누나는 술 먹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해요. 결혼하면 안 하겠지 했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돼도 저한테 전화해서 술 주정을 그렇게 합니다. 아, 누나의 그 주사가 남동생한테 전화하는 거군요. 되게 특이하네요. 이런 분 처음 봤어요. 남동생을 그만큼 좀 믿고 의지하는 분인가 봐요. 아마 1201님이 평소에 누나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시고 좀 품어주시는 그런 오빠 같은 남동생인 것 같습니다. 9213님, 남동생이 7살 연상 부인과 결혼을 해서 올케가 저보다 4살 많아요. 저는 4살 어린 형님이고요.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호칭도 부르기 힘들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 이제 익숙해져서 서로 챙기면서 자매처럼 잘 지내요. 아, 그러니까 어린 형님. 그리고 올케는 언니. 이런 경우 가끔 있죠. 그래도 잘 지내면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어요. 언니니까 또 가끔 의지도 하고 사이가 좋은 이렇게 올케 형님 사이 이게 드뭅니다. 정말 부럽네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304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전람회 기억의 습작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

하늘만 허락한 사랑, 엄정화의 노래로 유재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에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4일 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서인영의 가르쳐줘요. 서인영은 2002년 그룹 주얼리의 멤버로 데뷔했고요. 이 노래는 2007년 발매된 서인영의 솔로 정규 1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업타운의 멤버인 정현준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원래 2001년 정현준이 프로듀싱했던 가수 문명진이 처음 불렀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힘든 일이 있는 건지 어색한 표정에 난 자꾸 불안해져요. 이별이 올까봐.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개봉한 릭 베송 감독의 영화 레옹. 이 작품은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아가는 고독한 킬러 레옹이 주인공인데요. 어느 날 이웃집 소녀 마틸다가 가족을 잃고 레옹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함께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레옹이 자신의 분신처럼 화분을 들고 다니는 장면이 유명하죠?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사는 게 항상 이렇게 힘든가요? 아니면 어릴 때만 그래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주요 문학상을 휩쓴 신인 작가 함윤희의 첫 장편 소설 정전 중 한 구절입니다. 나를 향한 호의가 끝나가고 있구나. 이제 세상은 근사한 윙크를 보내는 대신 두 눈을 찌뜨고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야.

책이친 밑질과 함께 들으신 곡 QOQ의 떠나가라, 원타임의 One Love, 제이워크의 여우비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파란의 첫사랑.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임현정의 첫사랑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예민한 건 뭘까요? 바로 청각이라고 합니다.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촉각이지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360도 감지 가능한 건 청각뿐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들리는 소리로 나의 안전을 확인하곤 합니다. 아는 소리에는 편안함을 느끼다가도 귓가에 낯선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심박수가 빠르게 오르면서 몸이 본능적으로 경계 신호를 켜는 거죠. 새소리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할 때, 반가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면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을 쭉 빼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깊은 잠에 들기 전까지 바쁘다 바빠인 감각이 바로 청각입니다. 지금부터 딱 2시간 아는 소리, 아는 노래에 잠시 기대서 같이 쉬어가 보는 건 어떠세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5월 4일 월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들리나요? 태연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감 중에 잠들기 전까지, 잠들기 직전까지 끄는 게 안 되는 감각이죠. 청각. 예민한 분들은 잘 때도 듣는 귀가 깨어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실까요?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아는 소리, 편한 환경에 나를 두는 게 좋다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주말과 어린이날 사이에 낀 월요일이라 휴가를 냈든 안 됐든 더 바쁘게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아는 노래 많이 챙겨들고 왔습니다. 들으면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라라랜드에서는 5월 가정의 달 특집 전국 가족 자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가족에 대한 얘기들, 또 사랑스런 추억들 2부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1부에는 주말에만 열리는 코너죠. 청풀리. 청풀리를 이틀 더 연장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은 청풀리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콩디에게 말 거는 법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0: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4: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6: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고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사연들이 많이 도착했어요. 김혜영님, 보니 언니, 언니 만나려고 KBS 콩을 깔고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했어. 나를 만나려고. 저 같은 사람은 많겠지만 인사글 하나 써봅니다. 언니가 제 이름 한번 불러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소원이 없겠어. 우리 김혜영님, 오늘 첫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커피 선물도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민님이 보내주셨어요. 뽀니 언니, 신랑 덕에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신랑이 라라랜드의 빅팬이거든요. 일하다가 3시 50분쯤 되면 어? 누나 올 시간이다. 이럽니다. 요즘 일이 좀 힘든 시기여서 기운 빠져있는 신랑한테 힘내라고, 잘 이겨내자고 전해주세요. 신랑 이름은 박형천입니다. 우리 박형천님께서 이번에 라라랜드 빅팬이라고 지금 아마 듣고 계실 것 같네요. 그래서 깜짝 이벤트 하고 싶어서 아내분께서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형천님 그리고 경민님 두 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웨스트 메도우라는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콩디님. 제주도 월정리 카페에서 라라랜드를 듣고 있습니다. 아우, 월정리 카페 분위기 또 짱이지. 콩디님 목소리가 눈앞에 보이는 파도와 어울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어울립니까, 궁합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제가 제주도 월정리 카페 분위기가 어떤지 알거든요. 제가 혼자 스스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 메도우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정경환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백지영 그리고 태견이 함께 부릅니다. 내기의 캔디.

김지은님의 사연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대학생 딸내미가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을 간다고 했었거든요.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다가 급 궁금해서 멤버가 어떻게 돼? 하고 물었더니 여자 셋 남자 둘이라네요. 남자애들도 같이 간다고? 했더니 걔들 중 하나가 지가 좋아하는 애래요. 커플로 돌아올 거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말에 빵 터졌습니다. 오, 좋다. 따님이 성격이 아주 거름망 없이 시원시원합니다. 그래 딸아, 성공하길 빈다. 우리 어머님도 너무 멋지다. 김지은님도 아주 나이스합니다. 넌 내 딸이 확실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건강한 여행, 이쁜 추억 많이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때쯤 되면 응원 많이 많이 해줘야 됩니다. 0785님, 저는 5학년 학생입니다. 엄마 때문에 듣게 됐대요. 이번에 라라랜드 이모의 방송을 잘 듣고 힘을 내고 있다고. 크, 초등학교 5학년이 힘을 내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리고 김선아님이 주셨어요. 중3 아들 중간고사 끝났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곧 졸업사진을 찍는데요. 콩디. 허, 벌써요? 빗질 자주 하면 머리카락이 빨리 난다면서 매일 거울 보고 빗질을 합니다. 같은 학교 이 여사친이 화장도 해주기로 했대요. 대가로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했다는데 그냥 여사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아들에겐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겠죠? 하시면서 김선아님 주셨습니다. 오, 계속해서 매일같이 빗질해 주면은 두피에 굉장히 순환이 잘 돼서 머리카락이 건강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여자들은 가방 속에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 빗이잖아요. 매일 이렇게 머리를 빗는다고 하죠. 그래서 보면 모발이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빛깔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선아님, 이 아들의 추억의 한 페이지가 근사했음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호지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버스를 탔습니다. 콩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부산 107번입니다. 107번 기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하시면서 호지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의 107번 기사님 감사하고요. 늘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부터 6시 저희 모니 따뜻하고 굉장히 밝은 그런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홍은경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나른해지기 딱 좋은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깨어가 볼까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주말과 빨간 날 사이에 낀 월요일이라 어쩐지 평소보다 더 고단한 기분이 드십니까? 어떤 노래를 들어야 이 오후가 상큼해질까? 이런 생각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곡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청플리.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틀 더 연장을 했습니다. 오늘 청플리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오정숙님.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평일은 매일이 우당탕탕의 연속입니다. 아이 학교나 학원에 보내야죠. 남편 출근시켜야죠. 드디어 혼자가 되면 그때부터 집안일 시작입니다. 앞치마 야무지게 하고 설거지 시작합니다. 설거지 다 하고 나면 청소기 돌리기 시작합니다. 몸을 부지런히 쓰다 보면 체력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노래 그리고 커피. 냉장고에 시원한 캔커피 꺼내 마시고 라디오 볼륨을 쫙 올리는 게 저의 오후 루틴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청플리에 저만의 노동요를 넣어봤습니다.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핑클의 자존심, SES의 감싸 안으며 노래 틀어주시면 신나게 따라 불러볼게요.

오정숙님의 청풀리였습니다.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핑클의 자존심, SES의 감싸 안으며, 이렇게 세 곡이었었고요. 아이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앞치마 메고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똑같은 루틴이에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인데 그 안에다가 아주 현명하게 노래와 커피를 넣으셨습니다. 이 조미료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이한미님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별 보러 가자며 연락을 했더라고요. 천문대에 가면

그러면 밤에 별을 볼 수 있대. 내가 예약했으니까 우리 가자.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낭만을 채우자는 친구 말에 그래 가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천문대에 가서 별 구경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까만 밤하늘에 뜬 별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고등학교 시절 야자 끝나고 친구랑 집에 걸어가면서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곤 같이 노래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이 확 나서 옛날 얘기도 한참 나눴습니다. 그 시절에 친구랑 듣던 노래들 오늘 청풀이에 담아보았어요.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우리 추억여행 같이 해요 콩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3: 이번에 라라랜드 이한미님의 청풀리 들어봤습니다.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일기예보의 좋아좋아, 여행스케치의 별이 진단해였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오정숙님, 이한미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랜드 오늘 1부 끝곡이 되겠습니다. 최하나님이 이 노래 라라랜드에서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어요. 박진영의 허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듣고 왔습니다. 뽀누님 잘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매일같이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요 17년 5개월 근무한 직장에 사직서를 냈고요. 혼자 제주도로 와 있습니다. 며칠 잘 쉬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와서도 이번에 라라랜드 빼놓을 수 없네요 하시면서 5244님 보내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충전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일로 또 원하시는 일로 방전 아주 건강하게 또 해보셔야죠. 최수빈님 동네 한 바퀴 뛰고 들어와서 샤워를 싹 하고 아우 개운하시겠습니다. 살얼음 동동 뜬 식혜 마셔 맛있겠다. 식혜 마시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비빔면 콩디는 비빔면에 오이랑 달걀 넣어요? 하셨는데 저는 옵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오이하고 달걀 꼭 넣고요. 짝꿍으로 만두도 튀길까 생각 중입니다.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최수빈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을런지 모르겠네요. 아, 오늘부터 이틀간 라라랜드에서는요. 5월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가족자랑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가족자랑 사연들 잠시 후에 하나씩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이게 좋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귀요움귀요움한 순간을 기록해봅니다. 전국 가족 자랑.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청아하게 치고 싶다.

실로폰도 아주 그냥 청아하게 잘 치는 이분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5월 가정의 달 특집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우리 가족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대신 자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제목도 전국 가족 자랑으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정승원님. 저는 조금 엉뚱한 우리 엄마를 자랑해 볼게요. 콩디. 얼마 전에 경로당에 다녀오신 엄마가 한숨을 푹 쉬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엄마 휴대폰만 9형이더라. 아휴, 다들 최신폰? 그런 거 쓰던데. 엄마는 아휴, 구닥다리야.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사드릴 수가 있나요? 바로 휴대폰 매장에 달려가서 최신폰을 뽑아 드렸습니다. 집에 와서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전화를 걸고 받는 것부터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엄마, 잘 들어봐요. 전화벨이 울리면 여기에 화면에 수화기 모양, 이거 보이지? 이걸 손가락으로 툭 밀면 돼. 툭! 쉽지? 설명을 드리고 받는 거 한번 해보자면서 엄마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우리 엄니, 화면에 뜬 수화기 모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시고는 입으로 그러시더라고요. 툭! 안 되자녀! 툭! 안 되자녀 이거! 그렇게 입으로 소리내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툭! 화면을 밀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화기 모양을 손가락으로 밀면서 입을 툭 소리까지 내셔서 또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밀면 되는데 왜 툭 소리까지 내시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엄마 웃기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전화 받는 거는 물론이고요. 문자도 하시지만 엄마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엄마가 툭 하던 소리가 생각나서 요즘도 가끔 웃습니다.

전국 가족 자랑.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정승원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귀여우시죠? 먼저 듣고 온 곡은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였습니다. 저도 엄마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오래전에 최신폰으로 바꿔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모티콘도 골라서 다운받아서 골라서 보내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리고 사진 전송도 하시고 그리고 가끔은 이 영어로 바꿔서 아주 간단한 그런 영어도 보냅니다. 영어로 답을 하세요. 참 처음에는 너무 불편해 하시더니 이제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휴대폰을 저희들처럼 가지고 놉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어머니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인공 또 만나보겠습니다. 김남민님이 주신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를 자랑하고 싶어요, 콩디. 아빠는 다방면으로 운동을 잘하십니다. 헬스, 러닝, 등산, 테니스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뭘 해도 오래 못 간다는 거죠. 헬스에 푹 빠졌을 때는 방 한 칸을 운동기구로 꽉 채우셨어요. 테니스에 빠졌을 때는 장비를 싹 사다가 몇 번 즐기고는 방치. 등산에 빠졌을 때는 등산복에 스틱까지 구입을 해놓고 방치. 러닝에 빠졌을 때는 러닝화에 무릎 보호대까지 사놓고 어떻게 해요? 또 방치. 모든 시작을 했다 하면 장비부터 사대는 바람에 결국 엄마한테 크게 혼나셨죠. 어이 남편! 하나를 정해서 해. 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야단이야. 정신 사납게. 아니 우리 집이 200평이야? 아우 정말. 물론 아빠도 엄마에게 지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파서 방에만 누워 있으면 좋겠냐고. 두루두루 취미를 즐기는 게 얼마나 건강한 건 줄 아냐면서 소신 있게 자기만의 길을 가고 계시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건강한 건 자주 싸워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저 아빠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봅니다. 아빠, 파이팅입니다.

김남미님이 아빠 자랑과 함께 신청하신 곡은 이문세의 옛사랑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이 가는 그런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뭘 하나 했다 하면 4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장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는데 우리 엄마가 늘 그럽니다. 야, 네 집이 200평이냐? 어? 그 장비만 사도 둘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저하고 아버님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다음 주인공은 익명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이시길래 익명으로 보내셨을까요? 강라라님이 되겠습니다. 콩디, 저는 꼭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언니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랬거든요. 경기도 시흥에는 유재석보다 웃긴 사돈 어른이 살고 계십니다. 조카 돌잔치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언니랑 돌잡이 용품을 확인하는데 돌상에 가장 중요한 실이 없더라고요. 돌잡이 용품에 축구공, 또 판사봉, 마이크, 연필, 돈 골고루 있는 걸 보고는 형부가 그냥 넘어가자 라고 했는데 실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사돈 어른이 안 된다고 말리신 거죠. 에이, 그건 아니지. 실이 없으면 되나? 잠깐 기다려봐. 그러더니 어디선가 실을 구해서 들고 오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실뭉치를 구해오신 거야? 하고 받아서 상에 올려놓으려고 보니까 실이 물컹물컹한 거예요. 알고 보니 실이 아니라 잘 삶아진 소면이었던 거죠. 멀리서 보면 아무도 몰라. 똑같이 하얀색이잖아. 그냥 실인 걸로 하자. 어? 시작해 얼른. 언니의 시어머니는 저 양반이 진짜 하며 연신 손 부채질을 하셨고 형부는 얼굴까지 빨개져서 아버지 좀 하며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족은 빵빵 터져서 웃음을 참느라 아주 혼났습니다. 조카는 사돈 어른이 가져온 실, 아니 국수를 야무지게 집어들었고 모두가 박수를 치며 돌 잔치를 끝냈던 날이 떠오릅니다. 우리 조카 국수를 잡았으니 길고 건강하게 잘 크겠죠?

익명으로 요청 안 하셔도 될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었어요. 이어서 듣고 온 곡은 김건모의 핑계였습니다. 와, 이 아이디어 대처 아이템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멀리서 보면 소면이 실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이 삶은 소면을 또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주 재주가 좋으십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가정의 달 특집 전국 가족자랑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이금재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작은데 존재감은 가장 큰 6살 아들을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요즘 저를 따라하는데 맛이 들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읽어야 되는데 하고 한숨을 쉬면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밀고 옆에 와서 똑같이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 가는 게 왜 싫으냐고 물으면 그 조그마한 머리로 한 2초간 고민하고는 이렇게 말해요. 출근은 원래 힘든 거야. 아빠도 알잖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오늘 진짜 너무 힘들다 하고 말하면 요 꼬마 녀석이 제 옆에 똑같이 주저앉아 한숨을 쉽니다. 오늘 어린이집 진짜 힘들다. 이유를 물으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는 점심이 별로야. 둘은 친구가 내 장난감 가져갔어. 셋은 낮잠 자기 싫은데 선생님이 자꾸 자래. 힘들다. 낮잠 자는 건 좋은 거다. 아빠는 회사에서 자고 싶어도 못 잔다 라고 하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줍니다. 아빠,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주말에 제가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꼭 깨워서 출근 안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쉬는 날이라고 하면 6살 이 꼬맹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부럽다. 자기도 놀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들 덕에 웃고 아들 덕에 힘이 납니다. 저를 쏙 빼닮은 작은 어른과 한 집에 살아서 매일 웃고 웃는 요즘입니다.

이금재님의 아들 자랑 사연에 이어서 거미의 어른 아이 듣고 왔습니다. 진짜 집안에 어른 아이가 있네요. 아주 마스코트 같고 예, 아들 덕에 집안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가정의 달 특집으로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중입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심혜숙님입니다. 저와 신랑은 벚꽃이 예쁘게 피던 봄에 만났습니다. 화사한 벚꽃처럼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가 저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제가 그날 딱 찜했거든요. 어허! 얘는 내 거다. 당시 제가 호텔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여직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에게서 훈남의 신입사원을 지키기 위해 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기다렸다가 우연인 척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기. 퇴근 시간이 달라도 그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퇴근 같이 하기. 회식 자리에서는 술에 취한 척 그에게 앵기려는 여직원들 차단하기. 저요. 3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그와 연인이 됐고 빠르게 서둘러서 결혼까지 꼬리를 했습니다. 어, 대박이시다. 제 딸도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로 잘생겼다고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야단입니다. 하지만 딸아, 아빠는 엄마의 남자란다. 세상에 네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디 많을까? 잘 한번 찾아보려무나. 성격 좋아, 매너 좋아, 돈 잘 벌어와. 취미생활 없어 집에 취미생활 없어 집에 일찍 들어와 빨래 청소 다 해주는데 얼굴도 박보검이라니 저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요.

심혜숙님의 남편 자랑이었습니다. 이런 남자가 있다고요? 진짜?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아, 이걸 믿어야 하는 거죠? 신청하신 노래는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였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전국 가족자랑 다음 사연의 주인공은 박경훈님이십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저보다 두 살 많은 저희 누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쌀쌀맞고 인정 없어 보이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한 번은 버스 타러 정류장에 갔는데요. 누나가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인사하려고 다가갔는데 누나가 저를 발견하고는 휴대폰을 들어 다급하게 뭔가를 쓰는 게 보였습니다. 띵동! 문자가 오길래 확인했더니 누나였습니다. 야,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사라져. 그래서 누나의 소원대로 모른 척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래놓고 버스에서 자리가 난다. 그럼 제 팔을 끌어다가 앉히는 그런 여자랍니다. 학창시절엔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한 번도 아침에 저랑 같이 등교한 적이 없었거든요.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 아, 나 우산 안 가지고 왔다 하며 학교 준비를 하는데 누나가 교실 문을 드릉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없이 제 앞에 툭 우산을 던지고는 누나는 가방을 뒤집어 쓴 채 빗속을 달려가던 게 생각납니다. 우리 누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누나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나가 좋아요. 형보다 더 형 같은 우리 누나. 내가 많이 사랑한다.

박형우님이 보내준 누나 자랑이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였어요. 누나를 아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투는 굉장히 차갑고 까칠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이 심은 엄청나게 깊은 그런 누나인 것 같아요.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마지막 가족 자랑 사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김혜정님이신데요. 인천에 살고 있는 라라랜드 애청자입니다. 콩디. 저는 올해 6살인 조카 서윤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말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애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니 일이 바빠지면서 제가 조카를 돌보는 날이 늘었는데요. 아주 못하는 말이 없어서 많이 웃는답니다. 밥을 해주면 짜다. 아무 맛도 안 난다. 햄이 너무 없다. 다시 해라. 당근을 토끼 모양으로 해달라. 머리는 공주 머리로 묶어라. 아휴, 마음에 들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언니가 데리러 와서 오늘 잘 놀았어? 하고 물으면 애기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재미가 없었어. 이모가 실수를 많이 하던데? 그래 놓고는 저한테 미안했는지 집에 가기 전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아우 귀엽다. 그럼 또 사르르 녹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조카 바보인 제가 져야죠. 앞으로 이렇게 씩씩하고 밝게만 자라주면 좋겠습니다. 떠윤이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

0: 꿀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김혜정님의 조카 자랑이었습니다. 어우, 조카들이 다 예쁘네요. 아기들의 얘기를 보내셨는데 다 너무너무 순수하고 이쁘네요.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무진의 신호등이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준비한 가정의 달 특집이에요. 전국 가족 자랑 내일도 계속됩니다. 오늘 사연이 소개된 분들 선물 하나씩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준비했어요. 이 곡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식물이 쑥쑥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물, 이산화탄소, 빛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딱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하죠. 바로 자라고 있다는 칭찬이에요. 말썽꾸러기 아이들, 아무리 심하게 꾸짖고 벌을 줘도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보다는 착하다, 잘한다, 장하다 이런 칭찬을 해주면요, 어느새 우쭐해져서

조그만 아이들이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아이들을 쑥쑥 자라게 하는 비료인 칭찬. 오늘도 아낌없이 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Remember the Messy, 브라이언 맥나잇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고요. 어린이날과 상관이 없는데도 5월 5일이 되면 기분이 들뜬다는 분들 많으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 안 어딘가에 여전히 어린이가 살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R2로 시작해서 H로 끝나는 그대는 보미님 출석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다고 하셨고요. JD로 시작해서 13으로 끝나는 그대는 시작할 때 아드레날린을 위한 발라드가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매일 들으며 잠듭니다.

아직 주무시면 안 돼요. 좋은 곡들이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 중에서 두 곡 들려드릴게요. 포카운타스의 주제가인 바네사 윌리엄스의 Colors of the Wind 하고요. 라이언 킹의 주제가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바네사 윌리엄스의 Colors of the Wind,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들려드렸습니다. 타미 와이넷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컨트리 차트를 장식하며 여성의 시각에서 사랑과 이별 그리고 삶의 고난을 노래한 뮤지션이죠. Pops Today. 1942년 오늘은 타미 와이넷이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난 날입니다. 그녀의 대표곡은 1968년에 발표된 Stand By Your Man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키는 마음을 담은 이 곡은 발표 당시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미 와이넷은 이 노래가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죠. 그녀의 노래는 많은 부분 그녀의 삶과도 닮아있다고 하는데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세 달을 두었고 생계를 위해 미용사로 일하다가 가수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이후 다섯 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전 세계에 알린 대표곡 Stand By Your Man부터 들으시고요.

포근한 밤과 아침 사이, 도닥도닥 너와 나 사이, 흥얼흥얼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우린 행복할 거예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입니다. 팝스 투데이에서 들려드린 음악은 태미 와이넷의 Stand By Your Man 하고요. 태미 와이넷과 조지 존스의 듀엣곡 Golden Ring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예쁜 걸 보면은 여전히 예쁘다고 말하고 무선 꿈을 꾸고 나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 무서움증이 생기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 안에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남아있구나. 그래요. 여전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때론 무서울 게 없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떨리기도 하고 수줍어지기도 하는 걸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들의 어린 시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옛날의 나를 잠시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어리지만 자신감이 충만했던 그 소년, 소녀를 말이에요. 먼저 9살 오스몬드 브라더스의 막내, 리틀 지미 오스몬드의 목소리부터 만나보시고요. Long-haired lover from Liverpool 준비했고요. 11살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입니다. 잭슨 5의 ABC. 13살의 스티비 원더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Fingertips Part 2. 그리고 15살의 저스틴 비버의 노래 Baby까지 나란히 들어볼게요.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만일 그대가 아이를 다시 키우게 된다면 그대는 어떤 것들로 아이의 일상을 채워주실지 궁금해지네요. 라디오 북카페, 오늘은 다이아나 루먼스의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는 시를 읽어드렸고요. 캐럴 킹의 Child of Mine, 캐시 스티븐스의 Father and Son, 토미 볼린의 Hello Again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프랑스 가수 마리 미리암이 부른 로아조의 랑팡, 새와 어린아이는 1977년 유로비전송 콘테스트에서 프랑스의 우승을 안겨준 노래죠. 순수함과 희망, 자유를 상징하는 새와 아이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자스의 노래예요. 로아조, 새.

마리 미리암의 로아조의 랑팡, 새와 어린아이 하고요. 자스의 로아조, 새 들어봤습니다. 맛있는 것을 나눠 먹을 누군가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같이 반복하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것도 기쁜 일이고요. 옛날 사진을 보면서 같이 회상할 수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오늘도 그대 앞에 초록의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랄게요. Manic Street Preachers의 The Everesting 끝곡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Pops Freedom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나는 곳이 예전엔 놀이터였다면 요즘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편의점이나 무인 문구점이래요.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기 전에 그곳에서 잠깐 만나는 거고요. 같이 간식 사 먹고 수다를 잠깐 떨고 금방 서로 다른 길로 헤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땀이 나도록 뛰어노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5월 5일 적어도 오늘만큼은 넓고 자유로운 곳에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의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루시의 놀이였습니다. 친구들이 골목집들을 다니다가 슬기야 놀자 하고 다 같이 외치면 제가 나와서 같이 놀았던 기억도 있고 또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 엄마가 밥 먹자라고 외치면 다들 후다닥 흩어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추억들 때문인지요. 편의점에 앉아서 떠들고 웃는 아이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안쓰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그 아이들의 시간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 사연과 신청곡 있으면 남겨주세요.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현상의 시간과 흔적 들려드릴게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7: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6: 메디힐 톤업 패드.
8: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9: 카페페 주문.
8: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9: 카페페 주문.
1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1: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우미숙님의 신청곡 아이유 김창원의 너의 의미 들려드렸습니다. 상하이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0452님의 사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째와 둘째 운동회를 잠시 구경했는데요. 구경만 했는데도 제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아무튼 아이들은 참 귀여웠답니다. 근데 갈수록 운동회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곳도 많고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추억을 쌓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운동회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달리기 시합도 하고 엄마 아빠랑 함께 달리는 것도 있었는데 울고 웃고 넘어졌다고 하고 뭐 난리법석도 아니었지만 참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제 성적이 어땠는지는 기억이 안 나도 그 운동의 장면들은 어렴풋이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 웃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네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4897님은 둘째 손녀가 예정일보다 10일이나 빨리 태어났어요. 다행히 딸도 아기도 둘 다 건강합니다. 딸과 사위는 병원에 있고 남편과 저는 15개월짜리 첫째 손녀 육아를 맡고 있어요. 아상아상 걷는 걸음이 왜 그리 빠른지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다니네요. 아기가 만들어지는 둘레가 얼마나 넓은지 저희 부부가 푹 빠졌어요. 이승윤의 너의 둘레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 표현 너무 좋네요. 아기가 만들어주는 둘레가 넓다. 둘째 손녀의 탄생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새로운 소중한 생명이 온 가족의 기쁨을 더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둘째 모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요. 커피 두 잔 보내드리고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승윤의 너의 둘레,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승윤의 너의 둘레,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들려드렸습니다. 새싹 김현웅님이 콩 가입은 했는데 아이디가 생각나지 않아서 사연 남기지 못하다가 이제 용기 내서 사연을 남깁니다. 제 마음이 많이 허전하다 보니 기댈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매일 슬디 라디오 챙겨드리면서 새벽 운동 준비합니다 하셨습니다. 다행히 아이디 찾으셨나 봅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운동하는 이 시간도 꽤 좋은 시간 아닐까 싶어요. 사연 들으면 외로움도 덜하고 함께하는 마음은 커지고 또 음악에 몸을 맡겨서 운동하다 보면 가볍고 상쾌한 하루의 리듬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용숙님은 실디 저 요즘 자다가 자꾸 깨요. 머릿속도 괜히 복잡한 것 같고 잠을 못 자니 생각이 더 많아지나 봐요. 그래서 상아 들으려고 항상 대기하다가 듣게 되네요. 얼른 오셔요 슬디 하트하트하트 하셨습니다. 아 어떡해요. 기다려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흥숙님 걱정이 되네요. 깊이 못 자면 진짜 다음날 하루가 너무 길고 어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시간만큼은 제 목소리가 흥숙님께는 잠깐이라도 눈 붙일 수 있는 그런 포근함이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이따가 살짝 눈 붙이셨다가 일어나시면 드시라고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9336님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수산 잭스의 에버그린 그리고 더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음악을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 슬기로운 음악 생활.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100차트. 오늘은 51위와 48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8위는요, 김종국의 한 남자입니다. 2004년 여름에 발매된 곡이고요. 그의 일반 음악 차트는 물론 미니홈피 BGM으로도 사랑받았어요. 여러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무려 1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48위는요, 성시경의 희재입니다. 고 장진영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국화꽃향기의 OST죠. 쓸쓸한 분위기가 담긴 두 곡 함께 들어볼게요.

슬기로운 음악 생활에 이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발라드 곡이었습니다. 김종국의 한 남자, 성시경의 희재 들려드렸어요. 이번에는 팝송 들려드릴게요. 저스틴 비버의 오프 마이 페이스.

이슬기 상쾌한 아침 저스틴 비버의 오프 마이 페이스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 같은 곡들이 있잖아요. 그런 곡들이 참 좋더라고요. 이어지는 곡은요. 오경희님의 신청곡 쿨의 작은 기다림입니다.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대체 할 땐 어디로

0: 떨떨떨 할인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오늘 이루고 싶은 한 가지에 이어서 코요테의 우리의 꿈 듣고 왔고요. 사연 보내주신 2354님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금세 완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읽는 거 해내시길 상하도 응원 보내드리고요. 오이지 바라보겠습니다. 0491님은 안녕하세요 슬디. 저는 남들과 다르게 저녁 11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식재 운반 기사입니다. 또 아침 7시부터는 회사 통근 기사를 하고요. 오후 4시에는 학원 기사를 하는 쓰리잡러죠. 늘 듣기만 하다가 글 한번 남겨봅니다. 가오의 러닝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밤 늦은 시간에 식재 운반 일일로 시작을 해서 쓰리잡을 하시는 건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몸이 많이 힘들진 않으실까 그 생각이 들어요. 꼭 틈틈이 쉬시면서 또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의 노력 꼭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상쾌하게 보내시라고 신청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가호의 러닝.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5월 5일 화요일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원더걸스의 이 바보이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 거죠?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 1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한낮 동안에는 서울이 22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고속도로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 부근 그리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시거리가 많이 짧아져 있는 만큼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서울 시내 도로는 대체로 한산한데요. 다만 동부간선도로 용비교에서 성동분기점 쪽으로는 차량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이라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 금천나들목 방향 성산에서 목동교 쪽으로는 2, 3차로 막고 작업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신비로운 마을에 전해오는 포근하고도 사랑스러운 마법사의 작은 얘기. 세상 어딘가 높고 푸르른 하늘 넘어 살고 있는 누군지 몰라도 사랑스러운 친구들의 고운 편지. Love is 변하지 않죠. 늘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 믿음을 소망하는 것. 김현철, 안정아의 Love is 중에서 5월 5일 화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포근하고도 사랑스러운 기운이 가득한 어린이날,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Love is 김현철, 안정화의 노래로 우리의 아침 1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입하기도 해요. 여름의 기운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날씨도 쾌청하고 아주 좋은 날.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여러분? 0482님, 화창한 어린이날입니다. 우아조의 1등으로 문자 보내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네요. 1등으로 도착했습니다. 짝짝짝짝짝 7시 4초에 무려 1등으로 도착했어요. 감사의 마음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소형님, 안녕하세요. 우아한 아침입니다. 아침 인사 주셨고요. 신길서님, 출석 체크형 반가반가 역시 인사 주셨습니다. 김수경님, 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고요. 이은미님, 오늘도 출근해서 근무 중이시라고요. 아우, 저랑 같네요. 저와 함께 이 시간 같이 보내요. 안일호님, 황금 연휴 마지막까지도 새벽부터 배송 업무하고 있어요. 아, 안일호님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이렇게 저처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 그래도 또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백세경아님, 어린이가 아니라 모시네요. 오늘도 우아주와 함께 달려봅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어린이였던 적이 90년 전이라. 뭐 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요,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즐겁게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가장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예약해둔 식당이 기대된다. 스케줄 많은 어린이날, 밤늦게 쉴 때가 기대된다. 이렇게 하나쯤 기대되는 순간들 떠올려 보시고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홍미경님 신청곡이에요. 송소희의 반짝.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2327님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드디어 이쁜 아가가 찾아와줬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우리 아가 10달 동안 건강하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배상민님 억울합니다. 5월 5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어린이 때 어린이날 선물, 생일 선물 같이 해줘서 억울해요. 그런데 어린이날이 제 생일이니까 이런 날은 아이들도 제 생일인 거 알고 더 얌전한 것 같아요. 제 생일 축하해주세요. 서미수님, 울 아들 종찬이의 34번째 생일이에요. 아들 떨어져 있어서 미역국도 못 해주지만 그래도 많이 사랑해. 얼굴 한번 보자꾸나. 0268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생일이라고 소문내기는 쑥스럽고 우아조에서 축하받고 싶습니다. 최혜원.

사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다양한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일, 기념일, 결혼, 임신, 입사 등등등 좋은 소식 있으시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떠올릴 때 가장 기대되는 순간 있으신가요? 사연 보내주세요. 잠시 후 기분 좋게 소개해드릴게요. 2458님이 아이가 성인이라서 어린이날이 어른이날이 되었네요. 어른이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추천해주세요 하셨네요. 야, 어린이날을 넘어서 어른이날까지 챙겨주려고 하시다니 일단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어른이날 저는 그냥 같이 식사? 그냥 얼른 떠오르는데 뭔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같이 하면 기분 좋은? 여러분은 무얼 하시나요?

아이가 성인이라서 어른이 날을 맞이하신 분들 오늘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추천해 주세요. 1890님은 오늘은 어린이에서 어느새 어른이 된 사랑하는 딸과 카페 데이트 가보려 해요. 행복한 시간이 되겠죠? 하고 이미 계획을 하셨네요. 카페 데이트 이런 것도 좋고요. 영화 데이트 이런 것도 좋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2793님 출석합니다. 과수원에서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과수원에서 무엇이 자라나요? 우아조가 은근히 이렇게 잘 키워요. 우아조를 듣고 자란 이 식물들이 참 잘 자랍니다. 그냥 제 맘대로요. 5707님 쉬는 날이라 러닝하며 듣고 있어요.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아요. 또 오혜진님 울 딸 어제 첫일을 뺐어요. 친구들은 일을 뺐는데 자기는 왜 안 빠지냐며 친구들을 부러워하더니 본인도 일을 뺐다며 신나하네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라며 들떠 있어요. 뭔가 그 앞니 빠진 귀여운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많이 웃고 새해 이도 잘 자라고 정말 쑥쑥 자라겠죠. 5145님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야 하는데 차가 안 막혔으면 사람들이 많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아까 노래 나오는 동안에 그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였던 도로들은 뻥뻥 뚫려 있고 그렇긴 하던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야 하는 그 지점들이 사람들이 약간 다 비슷하면 그쪽으로 또 차가 몰릴 거 아니에요. 일단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대 한번 잘 선택해 보세요. 조금 일찍 출발하시거나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0481님 오늘 포도밭 일 쉬고 딸이 운전하는 차 타고 태안국제 원예치유박람회 가는 중입니다. 원예치유박람회요? 뭔가 원예, 그러니까 식물이나 이런 걸로 치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 그런 곳인가 봅니다. 어떤 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얼핏 작년에 이런 박람회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도 있고 어떤 풍경 보시고 또 어떤 이벤트를 경험하셨는지 또 알려주세요. 노래 듣고 여러분과 함께 일상 한껏 상상해보죠. 박학기의 비타민.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편한 복장으로 집 앞 동산에 오르던 날,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와 나뭇가지 사이로 빛나는 햇살, 공간을 운치 있게 만들어주는 벌레 소리, 모든 것이 흡족한 등산길. 산을 어느 정도 올라 한숨 돌리려고 짙은 나무 그늘 밑에 앉아 다리를 쭉 뻗는다. 역시 높은 곳의 공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호흡을 가다듬는데 눈에 들어온 내 두 발. 편한 검정 운동화를 신고 나란히 쭉 뻗어있는 두 발을 보는데 60년 가까이 나를 데리고 다니느라 고생 많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튼튼하게 더 좋은 곳 많이 다니자 속으로 말을 건네며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송창식의 나의 기타 이야기,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5813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신정희님이 저도 등산을 오래 했는데 사연자님 무릎 관리 잘하셔서 그 바람 그대로 오래 오르세요 하고 덕담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좋은 곳 많이 다니시고 좋은 곳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5813님 종종 소식 전해주시고요. 사진 보내주신 5813님에게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드립니다.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시선이 머문 장면,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6513님, 어린이날 어린이는 없고 어른만 5명. 그래서 출근해요 하셨네요. 아까 어른이날 뭐랄까 추천해달라고 2458님 그러셨잖아요. 이 어른이들인 가족이 이 서로 만날 수 있느냐가 이게 사실 관건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만나야죠. 지금 다들 바빠가지고 또 각자 계획들이 있으니까. 0806님, 긴 연휴의 마지막 오늘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남편과 아빠 계시는 수목장 추모공원에 다녀오려고요. 카네이션과 함께 아빠가 즐겨 드시던 향긋한 아메리카노랑 팥빵도 잊지 말아야죠. 꽃과 나무를 참 좋아하셔서 예전에 함께 산책할 때면 하나하나 이름을

설명해 주시던 아빠가 참 그립네요 하셨네요. 그 자리에 가시면 0806님 어린이가 되시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최경희님, 오늘 아들 둘이랑 공포영화 살목지 보러 가요. 아우, 이날 공포영화를 보셔야겠어요. 고1, 고2 아들 둘 다 공포영화 매니아거든요. 엄마랑 같이 가야 볼 수 있다면서 절 끄집고 가네요. 전 공포영화 무서운데 아들들이 원하니까 가요. 소리 지르지 않을까 걱정돼요. 아, 뭐 공포영화는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보는 맛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 이 살목지 요즘 10대들이 그렇게 많이 본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우, 공포영화. 아우, 무서워. 아우, 최경희님 오늘 화면을 몇 퍼센트 정도 보시려나 모르겠네요. 김경환님, 오늘은 병원 외출해서 아이들이랑 아구 불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어린이날이라서 다행히 외출이 되더라고요. 뭐 먹고 싶냐니까 우리 애들은 매콤 아구 불고기라네요. 사진도 찍기로 했어요. 목발해서 안전하게 애들이랑 놀고 병원 복귀하겠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정말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그리고 즐겁게요. 신길선님, 어린이날 행사장 안내 자원봉사가요. 우리 애들은 20살 넘어 취업 준비로 바쁘지만 행사장에서 만날 밝고 앙증맞고 깜찍한 꼬맹이들 만날 생각에 기쁩니다. 얘들아, 많이 놀러와. 이따 보자 하셨네요. 아우, 그 아이들 중에 공룡 좋아하는 남자아이들 반드시 있겠죠? 물론 여자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지만. 악뮤의 다이노소어 듣고요. 긱스 피처링 하림의 어때까지 같이 들어요.

오, 뷔페 내기면 꽤 센데요. 꼭 이기십시오, 이유진님. 결과 알려주셔야 돼요. 이선욱님, 이따 밤 10시에 할 드라마만 생각하면 기대돼요. 범인 찾느라 다시 보기를 몇 번을 하는지, 범인을 찾기 위해. 어떤 드라마인데요? 같이 봐요. 어떤 드라마예요? 6540님, 부산에서 함안 생태공원에 샤스타데이즈 보러 가는데 얼마나 이쁠지 기대가 돼요. 아우, 요즘에 외부에서 이렇게 갈 데가 참 많습니다. 박니님, 얼마 전에 가입한 탁구 동호회에 처음 참석하는 날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잡게 되는 라켓이라 걱정도 되지만 어떤 새로운 만남이 있을까 기대도 됩니다. 5386님, 오늘 동네 마트 오픈 행사로 선착순 10명에게 즉석밥을 절반가로 주는데 오픈런 준비 중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마트 오픈 9시니까 8시부터 가서 줄 서면 10명 안에 들겠죠? 이야, 휴일 아침부터 줄도 서셔야 하고, 아유, 바쁘십니다. 꼭 성공하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머라이어 캐리예요. I'll be there.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쇼리 실라

0: 좋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 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9: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10: 언제나
11: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신청해 주시면 2부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1부 끝곡으로 송혜진님이 신청하신 신형원의 개똥벌레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안개가 자리한 곳이 있습니다. 조금씩 안개가 거지고는 있지만 아직 논산천안선 논산분기점 일대로는 가시거리가 많이 짧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고요.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정체가 시작되겠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이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고령분기점 부근에선 화물차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1시간 넘게 처리 작업 이어지다가 조금 전부터 조금씩 차량들 통행을 재개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주변으로 사고 잔해물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날 따라 춤을 춰요.
3: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예민의 아이오우입니다. 추천해주신 오경희님께 우유크림빵 쿠폰 드립니다. 이 곡에서도 아에이오우 하면서 발성 연습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발음을 연습할 때도 아에이오우로 연습하죠. 여기서 퀴즈! 예전에 발음 연습할 때 입에 이것을 물고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무엇을 물고 발음 연습을 할까요? 1번 사과, 2번 볼펜, 3번 신발.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5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이것을 물고 발음을 연습한다는 말이 있죠. 무엇을 물까요? 길쭉한 거예요. 1번 사과, 2번 볼펜, 3번 신발.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예민의 아예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이 노래 다 알지? 예민의 아에이오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발음 연습할 때 입에 물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 이것. 오늘의 정답 2번 볼펜이죠. 뭐 길쭉한 것이면 돼서 나무젓가락으로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6307님 아침 일찍 산책 가자고 나왔는데 투덜대네요. 2번이요. 누가요? 누가 뒤돌대나요? 남희애님, 2번 볼펜. 저 예전에 진짜 연극 배우가 꿈이었을 때 볼펜 물고 발음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문제는 발음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떨어서 오디션을 엄청 망쳤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연극에 소질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5858님, 정답은 2번 볼펜이에. 도로가 한산하네요. 안전운전들 하세요. 어느 지역에 아 이쪽 볼펜이에 하는 게 대구? 뭐 이쪽인가요? 2886님 정답 2번 볼펜 정답 보내주셨고요. 7078님 정답 2번 볼펜 요즘도 가끔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럽다고 뭐라 합니다. 하셨네요. 아 발음 연습으로 진짜 볼펜을 물고 하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저 발음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발음 전문가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성우인 저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것보다 잘못 습관이 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큰 방법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아, 그래서 남희애님, 7078님, 이거보다 다른

방법을 그냥 물지 않고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더 정확하게는 혀의 위치, 입술 모양, 이게 훨씬 중요하답니다. 방금 소개된 다섯 분 모두 커피 쿠폰 드릴게요.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오, 진암숙님, 자다가 경아님 목소리에 깼어요 하셨네요. 화들짝 놀라서 깨신 건 아니겠죠? 어서 오세요. 안지선님, 아이고 항상 듣기만 하다 드디어 가입합니다. 어제 직원들과 1박 2일 워크숍 왔어요. 저 혼자 먼저 일어나 평상시처럼 우아조 들으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으쌰 으쌰 파이팅! 빨리 집에 가서 또 파이팅! 가족들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 오히려 워크숍 와가지고 혼자 깨셔서 여유가 좀 생기셨나 봐요. 콩 가입 환영 축하드리고 자주 봬요. 워크숍 잘 마치시고요. 5678님.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 퉁치고 아들하고 집 근처 온천 왔습니다. 와, 이게 퉁쳐지는 건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갑자기 저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슬램덩크 만화에서 강백호, 서태웅이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 나오세요? 아세요? 이렇게 쫙 하고 박수치는 좋은 거래였다 하고 이렇게 약간 박수치는 그 느낌? 아, 왜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나지? 6578님, 놀이공원 갈 생각하니 벌써 기운 빠집니다. 오늘 놀이공원을 약속하셨군요. 아웅 아웅, 그러지 마세요. 기운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니 빠지시는 거예요. 평온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기왕 가신 거 같이 즐기시고요. 김현정님, 안녕하세요. 어린이날 우리 집 막내 고3 딸이 바다가 보고 싶대요. 청주에서 제일 가까운 대천 바다라도 보고 오려고 출발 준비합니다. 어디든 밀리겠지만 즐겁게 다녀오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즐겁게 다녀오세요. 2018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가브리엘이에요. Out of Reach.

가브리엘의 Out of Reach 이어서 들은 곡은 펀의 We Are Young 김우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장은희

아이돌 특집 계속 이어가 봅니다. 김지영님이 이 노래 안 나오면 서운할 듯하다고 하셨거든요. 안정예님, 6041님도 신청하셨어요. 김국환의 은하철도 999

앞선 만화 주제곡에 흥분했던 어버이들과 지금의 어린이 세대를 이어주는 곡으로 빈칸 채우기 마무리하려고요. 이준희님 아드님, 오혜진님 따님이 좋아한다는 그 곡 K-POP 데몬 헌터스의 OST입니다. 헌트릭스의 골든.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아, 김호중 님이 아, 내 나이가 얼만데 이 곡들의 눈시울 적시냐 옛날 생각 많이 나셨나 봐요. 3918님 오늘 어린이날이 아니고 어른이날인가요? 양은정님 세상에 이런 방송이 어딨어요? 어른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 주제곡 틀어주는 역시 우아주밖에 없어요 하고 아우 한껏 즐기신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김호중 어른이 3918 어른이 양은정 어른이 아우 이 어린이들 우아주의 모든 어른이들 토닥토닥이에요. 5월은 푸르고 우리는 계속 자라고 깊어질 겁니다. 오늘 끝곡으로 토이스토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닷새간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이동에 참고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고속도로 대부분 구간에서 수월하게 이동하는데요. 다만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한림요금소에선 약 30분 전쯤 사고가 났습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고령분기점 부근에선 약 2시간 전쯤 화물차 간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1, 2차로 막고 처리 작업 이어지면서 지금 차량들 갓길로만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광주 대구선에서 중부내륙선으로 진입하는 구간과 사고 지점이 맞물려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나실 때 충분한 감속 운행 부탁드립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1: 예. 어때요? 오늘 진행이 별로였어요? 어땠어요?
2: 약간 불안불안했어요.
3: 다른 라디오랑 조금 달라요.
1: 뭐가 달라요?
3: 그래서 재밌었어요.
1: 예, 예. 뭔가 좀 다른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